Good morning and good evening and welcome to 101.2, 101.3, your go-to morning music sanctuary. This is your DJ, producer EQ, here to ease you into the weekend. We're usually live every Monday to Friday from 10 to 12, but today is Saturday, highlight edition day. Whether you missed a moment or just want to relive the vibes, we've handpicked the finest moments from the past week for you. 한 주 동안 1012, 1013의 최고의 순간들을 모은 하이라이트 에디션입니다. 반갑습니다. In the first hour, we'll revisit the music boutique, my personal hand-curated lineup of sounds for your musical hunger. So settle in, take a breath, and let 101.2, 101.3 be the soundtrack to your Saturday. Yeah. 사실 오늘의 주제, 이 유전의 힘. 이 노력보다 더 우위일 수 있다라는 이 연구 결과, 이 또 주제를 놓고 이걸 어떻게 이 뮤직 부티크 주제로 이어볼까 고민을 먼저 하다가 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확실히 어떤 이 무리수의 기획을 해버렸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일단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So truth be told, our topic for today, the notion that the influence of genetics could actually come before sheer effort had me raking my brain and trying to fit into our music boutique theme. I think I definitely pulled a bit of a crazy stunt with this plan, I think. Still, it's a done deal, so I will dive in no matter what. 오늘의 주제는 먼저 저의 이 개인적인 생각임을 밝혀둡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견의 여지가 없는 천재 뮤지션입니다. 이 천재 뮤지션, 어떤 기준에서 천재 뮤지션이야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재능을 타고난 사람이겠죠. 그죠? 하지만 확실한 기준을 하나 이제 마련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기준은 이 전무한 음악을 만들어낸 전후 무후 아티스트입니다. So, today's topic might stir some controversy. So basically, it is DJ EQ's pick for undisputed genius artist who shaped popular music as we know it, one of a kind artist, so to speak. 그러니까 일단 저의 첫 번째 기준은 이 분이 만들어낸 음악이 그 전에는 분명히 없었던 음악이다라는 어떤 그런 기준을 갖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음악, 기존의 스타일을 정말 잘하는 아티스트 말고요. 이 전에 없는 음악을 먼저 만들어낸 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 분 이후에 이 음악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려고 따라한. So, he has to have created music that is unprecedented, something that never existed before, but also that

that a lot of people were so impressed by this new direction of the music that want to imitate his or her music. 일단 그런 이 기준을 갖고 일단 선정한 거니까요. 저의 아주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So first artist that I'll be talking about today is a folk singer-songwriter named Nick Drake. 저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모든 게 개인적인 생각이죠. 그죠? 이 아티스트의 음악을 들었을 때 저거를 어떻게 치지? 저건 어떻게 하는 거야? 저거를 카피할 수 있을까 내가? 라는. So, when I listened to this person's music, it shocked me because it sounded like something that I can never copy. 내가 절대 카피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음악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So Nick Drake was a very accomplished acoustic guitarist, first of all, known for his intricate fingerpicking and also the use of very unconventional tunings, which gave his music a very distinctive and ethereal quality. 절대 내가 카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이유는 알게 됐어요. 그 이유는 뭐였냐면은 그분이 기타를 튜닝하는 방식이 정말 보통 튜닝으로 하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만들어졌구나라는 것은 알게 됐지만 한번 들어보시죠. 저의 넘버원 지니어스 아티스트 첫 번째 아티스트입니다. Nick Drake, Riverman.

Music Boutique, undisputed genius who paved the way suggest a new direction for the music industry. 그죠? 약간 그런 좀 무리수의 기획이라고 생각했는데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리수가 아니라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So, first genius artist, the groundbreaking artist on my list was Nick Drake, a British folk singer-songwriter. Wisdom님께서 튜닝이 그러면은 일반적인 미랄의 솔시미가 아닌 건가요? 그럼 코드도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코드도 아닌 것 같고 하하하. Right, Wisdom님 says 미랄의 솔시미 that is the tuning of the guitar. Actually, 미시 레 솔 라 미죠. 잘못 알고 계신데요, Wisdom님. So the tuning that Nick Drake used is called the Nick Drake tuning. 그래서 이제 굵은 줄부터 C, 그러니까 도, 솔, 도, 파, 도, 미. 아주 희한한 튜닝이죠. 근데 물론 지금은 굉장히 대중화된 상태입니다. But at the time, people were going like, what kind of tuning is that? 그러니까 코드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항상 이제 코드를 손으로 잡잖아요. 그런 어떤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데 이 튜닝에서는 완전 기타 잡는 법이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there is a infinite possibility of getting different you know harmonies and you know sonic possibilities that we can find there through this different tuning. 맞습니다. Thing about Nick Drake is just so tragic because he was only active for about 7 years. 이분이 정말 액티브하게 음악을 한 게 7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And he suffered from severe depression and he was very reluctant to perform in front of live audiences. 이분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또 이제 우울증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공연하는 것 자체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he mostly did private recording all by himself. 보통 이제 스튜디오 혼자 들어가서 그냥 아무도 없이 혼자서 기타 치면서 녹음을 했다고 하고요. So he died tragically when he was only 26 due to overdose of antidepressants. 또 이렇게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래서 그분의 음악을 이분이 살아계실 때는 거의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That's what's so tragic about his music. It was only after he passed away that people started discovering his music. 그래서 이제 한 70년대 중반까지도 이분의 음악은 알려지지 않았고요. 70년대 이제 후반에 들어서 이제 음반이 사후에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닉 드레이크는 본인의 음악이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죠. Okay, so let me go to my number two artist, undisputed music genius who shaped the music history. 두 번째 분은 뭐 이제 제가 많이 소개를 했던 분인데 the jazz pianist Bill Evans입니다. He's regarded as the musical genius for his you know, transformative impact on jazz piano. 근데 이 지니어스 아티스트를 이제 선정을 하고 굉장히 고민인 게 저는 누가 지니어스다라는 생각은 확고하기 때문에 이 아티스트를 선정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I mean, I have a very firm belief on who I think are the geniuses, right? But the trouble was, you know, how do I, you know, justify my selection?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는 게 참 힘들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빌 에반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 하면은 재즈 피아노 really transformed and a lot of people consider jazz piano before and after Bill Evans. Bill Evans 같은 경우는 이 classically trained 된 그런 아티스트였어요. 그래서 이 클래식 음악에 대한 조예가 굉장히 깊고 또 이렇게 그런 분이었는데 he drew a lot of inspiration from impressionist composers like Debussy and Ravel. 이 데뷔시나 이제 라벨 같은 그런
아티스트의 큰 영감을 받아서 그런 어떤 클래식한 그런 화성이나 하모니 같은 것들을 재즈에 이렇게 접목을 시킨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빌 에반스의 그런 피아노는 너무 고급스럽고 아 이게 재즈이긴 한데 이건 정말 새로운 재즈 아닌가라는 이 생각을 하게 된 그런 이 뮤지션입니다. 그래서 빌 에반스 넘버 투 지니어스 소개해드리고요. 좀 대부분의 곡들이 조금 듣기가 쉽지는 않은 곡인데 데니 보이를 본인의 스타일로 이렇게 편곡해서 연주한 곡입니다. A lot of Bill Evans music, I would have to say, is not easy listening, listener-friendly type of music, but this one is his interpretation of the old classic, Danny Boy, old folk song. Danny Boy를 빌 에반스가 해석한 그런 곡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Bill Evans, Danny Boy. My number two undisputed genius artist was Bill Evans. 설명하기 참 힘들어요. It's really hard to explain why he is great. Hard to explain his greatness. But he really expanded the jazz genre by incorporating classical elements. 그래서 빌 에반스의 음악을 들으면은 와 재즈인데도 너무 고급스럽고 엘리간트하고 이 폭발적인 재즈의 어떤 그 매력보다는 이 잔잔하게 이렇게 퍼지는 재즈의 매력을 알게 해준 그런 피아니스트였던 것 같습니다. So, Miles Davis was really high on Bill Evans. He sought after Bill Evans. 정말 빌 에반스를 정말 총애하는 분이셨죠. 마일스 데이비스가. 마일스 데이비스가 이제 총애하는 분들은 대부분 엄청난 거장이 된 분들이죠. 결국에는. Although he played with Miles just a short time, he helped make the album by Miles Davis titled The Kind of Blue. 이 쿨 재즈의 또 마스터피스이죠. 이 Kind of Blue 앨범에서 바로 이 빌 에반스가 이렇게 피아니스트로 함께 했는데 정말 그 영향이 느껴지는 이 쿨 재즈를 마일스 데이비스와 빌 에반스가 같이 만들었구나. So a lot of people say cool jazz is a collaboration between Miles Davis and Bill Evans.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it's all kind of subjective. 개인적인 어떤 판단에 따라서 또 다르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o let me get to my genius, this undisputed genius artist number three is 약간 좀 락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Jimi Hendrix. I think if you tuned in for to this program for long enough, you know that Jimi Hendrix is my number one artist. 이 Jimi Hendrix는 왜 위대한가? So let me explain why Jimi Hendrix is amazing. 블루스 기타에서 이제 락 기타로 가는 그 전환점이 있었어요. So there was a transition between going from blues guitar to rock guitar. Although blues guitar was a heavy influence on rock guitar, 블루스 기타는 분명히 락 기타에 큰 영향을 주긴 했어요. 하지만 분명한 차이점은 있어요. But there is a fine line between blues guitar and rock guitar. 블루스 기타에서 락 기타로 넘어가는 분명히 지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은 뭐냐? 블루스 기타는 보다는 락 기타는 확실히 더 폭발력이 있고 이 드라이브감이 있고 어떤 그 어떤 스타일에서 오는 스웨거가 있습니다. So rock guitar has that destructiveness, the drive and the swagger that is really differentiated from blues guitar. I think Jimi Hendrix was right in the middle of it. 그러니까 바로 그 다리가 되어준 분이 이 Jimi Hendrix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I do believe that the Jimi Hendrix is a progenitor of rock guitar. 우리가 생각하는 이 rock guitar의 쿨한 면, 그 위대한 면을 바로 지미 핸드릭스에서 나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That is my personal opinion. 근데 we just talked about his guitar playing. 이 기타 영역에서만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 지미 핸드릭스의 퍼포먼스와 작곡, 그 다음에 보컬은 아직 이야기도 안 했는데 기타라는 영역만에서도 그냥 he was just a you know, genius. 여기까지만 하고 지미 핸드릭스 곡 준비했습니다. Manic Depression.

Welcome back to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I'm your PD, DJ EQ. Just wanted to let you know that we are running an open chatting room for our listeners to come in and chat with each other. You can find our open chatting room on your KTalk app by going to open chatting channel and search for 101.2, 101.3 or TBS EFM.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한 오픈 채팅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KTalk 앱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또는 TBS EFM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Now back to our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지미 핸드릭스 Manic Depression 끝에 막 노이즈 들리시죠? Nobody did those kind of things before Jimi Hendrix. Jimi Hendrix가 하니까 저게 멋진 거구나. 나도 따라할래. 그렇게 된 거죠. So, 이 기획은 제 생각에는 오늘은 다 못 끝낼 것 같고요. Let me do part one and maybe come back tomorrow or day after tomorrow for the finale version of Genius, Undisputed Genius Edition. 다음 분은 인트로에서 이 제가 생각하는 지니어스는 전무한 음악을 만들어낸 전무후무한 아티스트라고 했었죠. So in the intro, I mentioned the genius artist that I consider to be is someone who made music that never existed before, right? 하지만 이분은 전무후무한 음악을 만들어낸 전무후무한 아티스트라고 생각합니다. So let me explain why. So the type of music that he played, right? Everybody loved it, and everybody revered him for his distinct style. But I think people try to kind of imitate and follow after his footstep, trying to do his style of music. 하지만 저는 I don't think people were successful in doing that. 이분의 음악을 따라하려고 했지만은 이분의 음악을 제대로 잘하는 사람은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Who am I talking about? It's Prince. Prince 같은 음악은 전에도 없었고 아직도 Prince와 근접한 음악을 하는 사람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Again, it's my personal opinion. 그래서 저는 들려드릴 곡을 이 곡은 바로 이제 86년에 발표가 된 곡인데 저는 이 곡을 들었을 때 그냥 이미 그냥 끝이다 이거는. 이런 음악을 또 누가 하겠냐라고 생각했습니다. 들어보시죠. Prince, Kiss.

0: Kiss.
1: Yes. 지금 들어도 그냥 어안이 벙벙한 그런 음악입니다. Amazing mix of funk, soul, and blues, and such a great pop sensibilities that he had, right? Because he made hit songs, right? That sounded completely different from other usually pop hits. 이 히트곡을 만들었지만은 다른 히트곡과는 전혀 다르게 들리는 히트곡. 이런 곡이 히트를 칠수 있어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곡들을 히트로 만들었죠. I remember watching Pretty Woman, 이 귀여운 연인, starring Julia Roberts and 두 분.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분. Julia Roberts was invited to Richard Gere, right? Richard Gere's home, and then she was taking a bath, and then she was listening to this song, Prince Kiss. 이 곡을 막 너무 즐겁게 이제 헤드폰을 끼고 막 듣고 있었어요. She was listening to this song, humming after this song. 이 바로 이 곡이었는데, and then Richard Gere was kind of really curious. 도대체 어떤 음악을 듣고 있길래 그렇게 좋아하나 즐거워하나? 그래서 어떤 음악이냐고. 그러니까 Prince Kiss를 듣고 있다고. 그러니까 Julia Roberts said, "Don't you just love Prince?" And then Richard Gere said, "More than the life itself, huh?" 약간 그 인생보다 더 많이?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던 그런 씬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이 음악도 함께 그 씬과 함께 항상 기억이 나는 그런 음악인데요. So Prince was my number four, a genius. So one more song to go before my undisputed music genius edition for Music Boutique. 2778님께서 문자 주셨는데 천재 재즈 음악의 설명과 들으니 프린스의 키스가 더 실감나게 좋아요. 그렇군요. So Prince Kiss sounds even better with the explanation about the genius jazz musician. 그렇군요. 오늘따라 저도 이 프린스의 키스가 훨씬 더 뭔가 이 천재적으로 들리는 이유가 뭘까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778님. 1202님은 58년생이신데, talking about Prince, 이분도 너무 빨리 별이 되었네요. 58년생이면 마이클 잭슨이랑 같은 나이인데, right, Prince,

again, unfortunately, passed away recent years. But, you know, we have to be glad that, you know, Prince left us a lot of things to listen to. 아까 이제 닉 드레이크 같은 경우는 딱 7년 정도를 음악 활동을 하고 이제 떠나셨잖아요. The aforementioned the artist Nick Drake played for only 7 years and left us. So, but Prince was very you know active in his playing days. 정말 많은 작품들을 남기고 가셨기 때문에 아직 충분히 즐길 만한 것들을 많이 주고 가셨다는 점에서는 좀 위안이 되긴 합니다. But he left us too soon. 정말 이분이 70대, 80대에는 어떤 음악을 할까 굉장히 궁금해하기도 했었는데 말이죠. So, okay, one more artist on my undisputed genius list is, I don't know, you might go like, 어? 그래요? 이분들이 정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When I try to explain their music, 이분들의 음악이 흑인 음악인지 백인 음악인지, 왜냐하면 또 이제 흑인 음악은 흑인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또 선입견이 있잖아요, right? People are kind of puzzled whether we should define their music as black music or white music. Doesn't really matter, right? 하지만 이 흑인 뮤지션들도 이분들의 음악, 이분들은 백인입니다. 흑인 뮤지션들도 이분들에 대한 존경심이 굉장히 크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점인데요. The musicians that I'm talking about is the Beastie Boys. 이분들은 왜 위대한가? I thought about it, right? They are groundbreaking in many different arenas of music. First of all, they were very not afraid of bending genres. 이분들한테는 어떤 음악 장르는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Because they fused a lot of different influences and genres onto their music to make a Beastie Boy music. Beastie Boy 음악은 정말 많은 것들을 갖다 이제 혼합한 음악인데 제가 가장 주목 있게 보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 sampling입니다. So if you listen to Beastie Boy's music, you'll notice they incorporate a lot of different samples. 여기서 말하는 샘플은 뭐냐면은 어떤 음악적인 샘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 노이즈일 수도 있고 어떤 영화에서 나오는 대사일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이 사운드 샘플을 본인들의 음악에 아주 seamless하게 정말 너무 자연스럽게 갖다 그냥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비스티 보이스의 어떤 그런 쿨한 면을 설명해 주는 대목이 바로 그 샘플링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설명이 됐나요? 좀 힘들죠, 이야기가. 그죠? 하지만 들어보시면은 와, 정말 굉장히 다양한 소리가 들어있네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You'll notice a lot of diverse array of samples that were used in their music. 한번 들어보시죠. Beastie Boys의 곡입니다. 오늘 마지막 지니어스입니다. Sabotage.

So two tracks in a row that kind of go back to back, kind of well together. I think Beastie Boys is "Sabotage," my last genius artist on today's list, followed by a movie, "Body Rock." 두고 오셨습니다. Hope you enjoyed my genius edition. 마지막 나머지는 내일이나 모레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좀 소개해드리고 신청곡도 좀 틀어드릴까 하는데요. Talking about today's topic of what genes was I born with, thanks to my parents or grandparents, 그죠? 이 산들산들아님께서 메시지 주셨는데 저희 아빠가 보는 눈이 높아요. 웬만해서는 아빠의 높은 기준을 넘기는 힘들어요. 그런 아빠 덕분에 제가 좋은 음악을 듣는 귀를 가질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1012, 1013도 알게 된것 같아요. 오늘은 듣고 싶은 곡 하나만 신청할게요. 요즘 REM의 Night Swimming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어릴 때랑은 또 다르게 들려서 운전하면서 또 밤에 자기 전에도 듣곤 해요. 라고 이렇게 신청곡까지 주셨고요. 산들산들아님 says, My dad has always had very high standard. It's not easy to impress him, but I think that's exactly why I developed a good ear for music. Maybe it's also how I ended up discovering 1012, 1013. So today, I'd like to request this song that I've been completely drawn to lately, REM's Night Swimming. 그런 높은 어떤 귀를 갖고 또 1012를 발견하셨다라는 말씀 정말 높은 칭찬이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곡인데 들어보겠습니다. 산들산들아님의 신청곡 REM Night Swimming.

큐티스 DJ 이큐입니다. 웰컴 투 뮤직 부틱. 오늘은 DJ EQ 믹스 준비했습니다. You know, some dance tracks make you move, right? And there are other dance tracks that make you stop and wonder how they were put together. So I have put together a series of songs that have both the energy of the dance floor and the craftsmanship of a great piece of music. 오늘은 댄스 음악이지만 단순한 댄스 음악은 아니지만 아니고 상당한 음악적인 완성도를 가진 댄스 음악들 준비했는데 댄스 음악은 여전히 댄스 음악이죠. 베이스먼 잭스로 시작합니다. Do Your Thing.

second track on my dance playlist, Jamiroquai, Canned Heat. Jamiroquai, of course, English acid jazz funk band from London, fronted by JK, vocalist JK. 아주 멋진 그 모자를 항상 쓰고 나오는 그런 분들이죠. They're huge in the late 90s and early 2000s with their brand of funk and acid jazz. 그럼 다음 트랙으로 한번 가볼게요. Next track is by Groove Armada, another English electronic duo composed of Andy Cato and Tom Findlay. 분들은 약간 그 chill out, 지금 들으신 것처럼 약간의 템포가 그렇게 빠르지 않지만 역시 그들만의 그루브를 갖고 있는 Groove Armada, as the name suggests, 곡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At the River.

So, summer dance playlist. I don't know. It's kind of too early to call it a summer dance playlist, don't you think? But our cutie names apparently find it very 시원해. Cool. 보호님께서도 시원하다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곡이 좋다라고 하셨는데 보호님께서 춤은 안 춰질 것 같은데 그렇죠? My definition of dance music is not really a dance music that induces a dance. 뭔가 이제 마음의 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 소리. Groove Armada at the River. 약간 이렇게 chill out, 약간 lower tempo 곡들도 참 잘 쓰는 그런 밴드이죠. Let's move on to next. Another UK electronic band. Metronomy라는 밴드인데요. 역시 이 감각적인 멜로디가 있는 그런 밴드인데 their sound is very minimal so they don't use too much of electronic sample 하지만 그들만의 상당히 독특한 감성을 또 자랑하는 indie electronic dance band입니다. Metronomy, the song is The Bay.

Welcome back to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I'm your PD, DJ EQ. Just wanted to let you know that we are running an open chatting room for our listeners to come in and chat with each other. You can find our open chatting room on your KTalk app by going to Open Chatting Channel and search for 101.2, 101.3 or TBS EFM.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한 오픈 채팅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KTalk 앱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또는 TBS EFM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Now back to our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노래를 30년 전에 노래를 듣는다는 거는 그 동안에 또 있었던 일들, 그 당시에 안 좋았던 기억까지도 다 소환을 하는 그런 것이라서 좀 여러 가지 감정이 오고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Listening to songs from 30 years ago brings back not only the good memories but also the tragic and sad ones as well. A lot of mixed feelings, so to speak, right? 좋습니다. 오늘은 95년도에 발매된 이 가요 앨범들 다시 조명해 보는 시간 갖고 있는데요. We are revisiting some of the iconic albums that was released in the year 1995. 근데 이제 조사해 보니까 너무 많이 그해 발표가 돼서 솔직히 어떤 앨범을 소개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 I don't think I will be able to go through all of the albums that I prepared for today. 하지만 이 앨범만큼은 정말 꼭 짚고 넘어가야 된 앨범인데요. This one album that I must cover is album by Next, the band Next. Their album titled The Return of Next Part 2 World. 이제 Part 1 다음에 이제 나온 Part 2 World는 굉장히 다른 의미의 또 Next 역사상 다른 의미의 앨범이었는데 It was the time when they finally had a very stable members. 우리가 이제 넥스트로 기억하는 그런 라인업은 여러 가지겠지만은 딱 이때 밴드 멤버들을 가장 많이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기타의 김세왕 씨, 베이스 김영석 씨, 그다음에 또 드럼의 이수영 씨 이렇게 딱 그 멤버들을 기억을 하고 있죠. 그죠? 아마도 그때가 정말 최고의 그런 전성기가 아니었나 생각하는데요. What is important about this album is that Sinatra wasn't really satisfied how his album sounded. Sinatra 씨 같은 경우는 Part 1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앨범이었는데 he didn't really like how it sounded. 그 이제 앨범의 그 사운드에 만족을 못했다고 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만들었는데 사운드는 내가 원하는 이 사운드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what he did eventually did was getting a very renowned engineer and producer figure from abroad. 그 당시에 이제 믹 글라썹이라는 이제 UK 프로듀서이자 엔지니어 분을 한국으로 모셔온 겁니다. So he would recruit Mick Glossop to produce this album and he had him come to Korea. 그래서 그분이 이제 처음에 오셨을 때 일화가 있는데 최고급의 이제 어떤 그 리코딩 스튜디오로 모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딱 녹음실에 들어가니까 최고의 믹싱 콘솔과 뭐 최고의 장비들이 이제 딱 구비된 그런 스튜디오였다고 합니다. So when he came into the studio with all this high-tech and state-of-the-art equipment, you know, consoles and outboards and all that stuff. And what he said was, "Can I have a manual for this?" 이 매뉴얼 좀 가져다 주세요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3일 동안 이 녹음실에 연결된 모든 케이블을 다 뽑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매뉴얼을 보면서 3일 동안에 케이블들을 다 다시 연결을 했다고 합니다. 이 패칭이라고 하는데 패치를 완전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제 새로 그분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3일 동안 for 3 whole days. 그래서 이제 그 넥스트 멤버들은 아, 이 비싼 돈 주고 이분 모셔왔는데 아, 왜 이 케이블 연결만 하고 계시지 3일 동안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굉장히 불안한 모습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So the Sinatra and the company, all the members were kind of curious. What is it?

doing, you know, working with the cables. 그래서 이제 케이블을 다 다시 연결한 다음에 he had Mr. Kim Sehwang, the guitarist, come into the studio and have him play guitar. 그래서 다 연결한 다음에 김상 씨를 스튜디오로 모신 다음에 한번 기타를 쳐보세요라고 이렇게 딱 쳐봤대요. 그랬더니 it sounded 그래 우리가 듣던 사운드가 바로 이런 사운드였지. It sounded 100% different from what he used to hear from the studio. 그래서 이 기본부터 다시 한 거예요, 이분이 이 스튜디오 작업을. 그래서 아주 좋은 사운드. 지금 들어도 이 Part 2 The World 앨범 사운드는 정말 손색이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나 훌륭한 사운드였죠. 그래서 It's amazing what an engineer of that kind of caliber can do for your sound. 그래서 이 앨범에서 이 참, 어떤 곡을 틀어야 될지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트랙은 Comerican Blues라는 트랙입니다. It's a track that combines 풍물놀이 and a lot of layerings and dubbings of different sounds. 그래서 그 앨범 후일담을 들어봐도 그 Mick Lossop 역시 그 Comerican Blues가 정말 가장 만들기가 챌린징한 그런 이 트랙이었다고 합니다. 그 곡은 얼마 전에 들었기 때문에 어떤 곡을 들을까 고민하다가 이 곡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넥스트의 Money라는 곡 듣고 오시죠.

Next money. 와우. 지금 들어도 손색이 없죠. What a sound that was. 맞아요. Return of the Next Part 1 and Part 2가 있는데요. Money is from Part 2. Part 1 역시 굉장한 어떤 브레이크스루가 있었던 앨범이긴 합니다. Like The Destruction of the Shell, Dreamer 뭐 그런 곡이 있었던 앨범인데 사운드 면에서는 월드에서 굉장히 이 I would say there has been a quantum leap in terms of sound quality of the whole album. 그래서 이렇게 엔지니어를 모셔서 이렇게 사운드 업그레이드를 한 분도 계시지만 모시는 걸로 부족하다. 그냥 아예 미국으로 가자. So there was this artist who was not just satisfied in bringing in a outside engineer, a foreign engineer to Korea. So he would just go to the very country. 아예 미국으로 건너가 버리신 분도 계시죠. 7211님께서 95년이면 이승환의 네 번째 앨범 휴먼이 나온 해로 그때 중등이었던 전 완전 잠못 자고 CD가 닳고 닳을 때까지 듣고 했었어요. I think this is what a lot of people would feel the same. 1995, 7211 was in middle school and she just couldn't sleep listening to 이승환's fourth album, Human. So in 1995, I mean, 이승환 was a very hugely successful, you know, figure, you know, already. 이미 95년은 까지는 이미 그 시점에서 이승환 씨는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그런 싱어송 라이터였었죠. But just like Sinatra, he was hungry for more. He was hungry to upgrade his sound and arrangement. So what he would do is, okay, I want to go to the States and hire a producer and record the whole album there. 아예 그냥 앨범 전체를 미국에 가서 녹음을 하자. 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었겠죠. So, he would the choice of producer that he had was a Grammy winning producer named David Campbell. 그 당시에 최고의 프로듀서 중에 한 분이었던 캠벌 씨와 작업을 하게 되는데 또 한국에서는 이제 정석원 씨, 공일오비의 정석원 씨와 함께 공동 프로듀서로 LA로 향하게 됩니다. So if you listen to the whole album of 이승환's Human, you are very familiar with the song like 천일 동안. 이 천일 동안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그 곡, 그 면면을 들여다보면은 the session musicians that played on that track was the best session men's that was offered at the time. 그 당시에 정말 최고의 session men들, 뭐 데이비 포스터와 함께 일했던 그런 분들이 작업을 했던 그 곡은 지금 들어도 너무 훌륭하죠. And the bassist and you know people were all session men's who worked with David Foster and Quincy Jones. 정말 최고의 session men들이 이제 갈아 넣어서 만든 트랙이니까 지금 들어도 너무 훌륭하죠. 가족이라는 곡은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요. I'm sure that you have heard 가족 many times. So I picked a song from that album that really shows the musicianship and the complete sound that was put together by the producer David Campbell. 이 악녀 탄생이라는 곡인데 와, 지금 들어도 굉장히 프레쉬하고 멋지게 들리는 그런 디스코 사운드가 인상적인 곡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이승환 from his 1995 album Human 악녀 탄생.

What you're hearing is Pom Nyeonga Yo Mien, also released in 1995. I think this was a very important event in Korean music history because Pom Nyeonga Yo band, like Pom Nyeonga Yo covering Shin Jung-hyun's Mien. I think that's when we sort of started looking back and dig into the past and find the gems. 우리의 과거의 어떤 유산을 뒤돌아보면서 아주 보석 같은 노래를 다시 이렇게 찾아서 리메이크하는 그런 하나의 트렌드가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미인.

봄, 여름, 가을, 겨울, 미인이었습니다. Wow. So, we've spent a lot of time revisiting Korean albums released in 1995. What a rich history of music we have. 정말 훌륭한 음악의 유산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지막 곡은 역시 95년도에 발매된 곡인데요. Probably not that many people are familiar, but there is a guitarist named Lee Hyun-suk, one of my favorite guitarists. Probably the most speediest guitarist. 정말 테크니션이자 정말 엄청난 기타리스트이시지만 또 이렇게 좋은 곡도 만든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95년도에 발매한 데뷔 앨범에 수록된 곡인데요. 학창시절이라는 곡으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
2: 天涯放映厅。

TBS EFM 智慧首尔

Yes. Now, on Saturdays, we are going to replay some of the segments that you really enjoyed listening to throughout the whole entire week. You can still send in your messages and song requests.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저희가 잘 모아두었다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그리고 오픈 채팅방도 있으니까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We're gonna now get it started with Morning Groove Highlights.

Can you guys guess the lyrics? 어떤 노래 제가 아니죠. 이제 부캐가 읽어주신 걸까요? 아유, 분명히 제가 뉴스 나오면은 막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좀 따라 하거든요. 네, 이렇게 생각대로 쉽게 이렇게 되진 않네요. 우리 선샘모닝 그룹업께서 새 코너다, 부캐 썸머 누나. 예? 지금 이거 트럼프 맞아요? 하고. 누구 같았는데요, 그러면요? 이게 트럼프 아니면 누군데요? 너무 트럼프 같지 않나요? 또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잠깐 이거 가사 읽어 주시고 이제 간 건데요. 예, 네, 여러분들. 마지막에 이제 킥이 있어요. On the very last part, Donald Trump president read something in Korean.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키죠.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한국어 좀 배우셨나 봐요. 여러분들, 이 노래 가사 아시겠어요? 너무 어렵나요? 한번 그래도 맞춰보시면 제가 조금 되게 힘이 날 텐데. 문자번호 샵1013으로 맞춰보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이 왔다 그러는데 제목이 아픈지는 모르겠는데. So, I need a little break, so we're gonna have a listen to Olivia Dean, Man I Need.

Morning Groovers, this is not the time to sit back and relax. There's an extra quiz for you to guess. 여러분들, 이거 퀴즈였어요. 제 낭독을 막 감상하는 시간이 아니라 노래 제목을 맞추는 퀴즈였는데, I guess it was quite high level. You know, it was pretty difficult for you guys to guess. So let me just go through these lyrics once again, okay? 그러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한국어 가사를 영어로 이제 바꿔가지고 약간 이제 변형을 해서 읽어드렸는데, 제가 막, Hello, my name is Donald Trump! 막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못 들으신 것 같아요. 우리 트럼프 대통령 딕션이 좀 별로였나 보다. 제가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 말고 그냥 똑바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Introduce me to someone good if there is any. 좋은 사람 뭐 약간 이런 거 같은데 소개시켜달 약간 그런 거죠. Introduce me to someone good if there is any. Someone who can love only me truly. Someone like water, someone like fire. I hope they're mature and sincere. And the lyric goes once again. Introduce me to someone good if there is any, because love takes practice too. Someone who cares about even the smallest things, I hope they have plenty of experience in love. Experiences. 아, 이거는 트럼프 부분이구나. 제가. 이렇게 트럼프 멘트를 좀 이렇게 중간에 적어가지고. 예, 뭐, 사랑해요, 연애가 중요해. 이거는 다 이제 제가 지어낸 거고요. So that was the lyrics, everyone. 한번 잘 맞춰보시고요. 문자들이 왔는데 답은 하나도 안 오고 있어요. 와, 박우리 신사님 어떡해요. 이거 코너 망했다. 그죠? 좀만 더 연구를 좀 레벨을 좀 낮춰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Anyways, 우리 서비님께서 오, 우리 모두 썸머피디님처럼 열심히 합시다. 김치 BTS밖에 안 들리는데. 웬일이야, 웬일이야. 이 김치 BTS는 심지어 가사가 아니거든요. 김치 BTS is not even part of the lyrics. But all you could hear is 김치 and BTS. Okay. 우리 체육부장님께서는 연애가 중계 어쩔 크크크 누가 쓴 거예요? 누가 썼긴요. 제가 썼죠. 이런 수준은 저만 쓸 수 있는. 제가 혼자 킥킥킥 하면서 막 썼거든요. 재밌겠는데? 막 이러면서. 아, 어떡하냐. 펭귄킬러님께서 목감기가 심하게 걸린 트럼프라고 생각하면 될 거야. 괜찮아. 마음으로 이해해주자. 우리 썸머를. 막 이런 느낌이신 것 같은데. 우리 펭귄킬러님. Yeah, I guess Donald Trump caught some cold. That's why his voice sounded a little more rusky. 우리 한몽규님께서 트럼프가 한국에 왔네요. 선머피디님 이게 논란이 돼요. 이러면 이제 가짜뉴스가 되는 거거든요. 잠깐 모닝그룹 들렸다가 발만 담그고 이제 간 거죠. 예. So the key part, everyone, once again, was introduce me to someone good if there is any. Introduce me to someone good if there is any. 좋아요. 아, 좀 이래야죠. 우리 모닝그룹들. 제가 속이 다 시원한데. 이제 묵은 체증이 막 내려와서. 왜냐면 정답이 그래도 조금씩 왔어요. 오케이. 우리 서비님께서 조이의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이거 맞나요? 맞을까? 이거를 그대로 If you translate that part literally to English, it goes Introduce me to someone good if there's any. So that might be the answer. And, oh, 우리 용기 내주신 신규 모닝그루버 너무 감사해요. For making that courage to send in the answer, our new moninggroover 6438. Shout out to you.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원래 베이시스의 노래, 그리고 슬기로운 의사생활 OST, 조이가 부른 노래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또 음악적인 이런 지식까지 펼쳐주셨습니다. 우리 6438 모닝그루버 우선 어서 오시고요. 반갑고요. 이런 노력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답은 바로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맞습니다. Introduce me to someone good if there's any. 안 되네.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이거 맞아요. 우리 모닝그룹들. The original song is by Basis. And of course, Joy's version is very popular too.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가 정답이었습니다. 너무 어렵나요? 아, 이거 번역하는 거 하지 말고 그냥 영어는 영어대로 한국어는 한국어대로 할까? 제가 다음 주 또 돌아올 때 한번 고민해 볼게요. So this segment will obviously continue again next Monday morning groovers. So get ready for it. 난이도 조절을 조금 해드릴게요. 우리 알바생들 머리 아프면 안 되니까요. 우리 선셋 모닝 그룹께서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때로는 물처럼, 때로는 불처럼. 맞아요, 맞아요. 그 부분이었어요. So it goes sometimes like water, sometimes like fire. I hope they are mature and sincere. 이게 바로 그 가사거든요. 근데 선셋 모닝 그룹께서 근데 트럼프 목소리만 남아 어떡해? 라고 해주셨어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어떻게 목소리만 들리고 그 말하는 소리는 안 들릴 수가 있죠? How can you be listening to someone's voice and not hear the lyrics at the same time? 아니, 귀는 똑같이 듣고 있는데 어떻게 트럼프만 들리냐고요. 좋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오실 일이 없을 것 같고요. 좀 다른 사람들이 좀 등장와서 열일을 좀 해주셔야겠어요. Obviously, I have so many workers that are working for me. 우리 또 제 알바생 중에 한 명이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었고 또 다른 알바생들이 다음번에 이제 합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또 가사 읽어드릴 테니까 다음 주도 함께 해주시고요. We'll be working on this, okay? And of course, since we have suddenly, all of a sudden, started going live three times,

times a week. We had, very short amount of time to prepare for this new segment. So 여러분들도 귀엽게 봐주시고요. 또 내일 또 다른 코너, 또 이제 목요일에는 또 다른 코너 이렇게 또 이렇게 바꿔가는 거죠, 여러분들. 함께 그래도 열심히 맞춰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Alright, Morning Groovers. Thank you so much for your participation. 앞으로 계속 함께 해주시고요. 이제 뉴스 읽어드리러 저는 가보도록 할게요. We're gonna now take a listen to 어떤 버전 들어볼까요? 우리 박오리 팀장님. Are we gonna listen to Joy's version or the original version? 좋아요. 우리 조이 버전은 요즘에 많이 들리니까 우리 박오리 팀장님께서 베이시스트로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So let's have a listen to this song altogether. 우리 이제 트럼프는 잊어주시고요. This is Basis.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From remake to original, we're going back to the roots. Share your personal connections to the artist who created the classic here on Remake Rewind. Since we get to have three live shows a week, this segment is back, Morning Groovers, because I know that you guys used to enjoy this segment, and so did I. 여러분들이 좋아하신 코너 다시 한번 살려냈습니다. 일주일에 세 번 정도 생방하면 또 좋아하시는 코너도 소환을 해야죠. 그래서 Remake Rewind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There are so many remakes out there. 리메이크 곡들 진짜 많죠, 여러분들. And sometimes we're jamming to a song without even knowing that there is an original version. 여러분, 원곡자를 언제나 리스펙하는 저잖아요. 그래서 원곡과 리메이크의 그 경계를 우리가 마구마구 넘나들 수 있는 그 코너입니다. So this is how the segment goes. 노래 한 곡을 저희가 들려드릴 거예요. 우리 모닝그루버들께서는 이제 바빠지셔야 됩니다. 알바생들이 여기서 딱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을 하시는 거냐면요.

여러분들의 R&R 잘 들어주세요. 원곡자가 누군지 맞춰보시고요. 그 원곡자를 맞춰주신 다음에 내가 그 원곡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 알고 있는 것들 뭐 자유롭게 저한테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좀 고품격 있게 뮤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So we're gonna play a song for you and your job, our part-timers, your job is to guess who the original musician is. And then also feel free to send in anything you know about that musician. And we're gonna talk all about that musician all together. 이렇게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일단 정답은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준비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So we're gonna have a listen to a song called Nothing Compares to You. Nothing compares to you. 이 노래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뭔가 쩌렁쩌렁 이렇게 부르기 참 좋거든요. Sinead O'Connor 이분이 좀 이 노래 부른 걸로 되게 유명하게 알려져 있죠. So we're gonna have a listen to Sinead O'Connor's version of Nothing Compares to You. But did you guys know that this is a remake version? 이거 리메이크입니다, 여러분들. 오리지널 곡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은 원곡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너무 쉬워요. Easy peasy. 자, 여러분들 알아요. 그냥 맞추라고 하면은 어려운 거 알아요. I know it's hard. I know it's difficult. So I know it's high level. So I'm obviously gonna be a kind DJ to give you a hint. 또 여러분 친절한 썸머가 친절한 힌트 드릴게요. 오늘도 나갑니다. 이유식 힌트 이렇게 떠먹여드리는 이유식 힌트입니다. And the hint will be shared in Korean version and English version altogether. 굉장히 또 친절한 썸머시죠? 자, 힌트는요. 이 원곡자의 가수의 직업은 이 직업은 가수 가 맞아요. 이 원곡자의 직업은 가수가 맞고요. 자, 굳이 신분으로 따지자면 왕이 되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뭐 좀 신데렐라, 백설공주 이런 공주님들이 엄청 이 사람을 좋아해요. 네, 아주 미쳐요, 미쳐. So this is my hint for you. Cinderella would probably know the answer because she just loves this man. She always waits for him. She always thinks about him. Let's just call him Cinderella's own boyfriend. 신데렐라의 남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설공주와 신데렐라의 남친 누굴까요? So that is the hint. So everyone get ready to send in your answers. Sinead O'Connor의 Nothing Compares To의 원곡자 누구인지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So let's have a listen to Sinead O'Connor, Nothing Compares To You.

워터탱크님이 많이 들은 곡인데 가수를 몰라요라고 하셨는데 it doesn't matter whether you know the musician or not because that's where you learn. 여러분 모르셔도 돼요. 왜냐면 이렇게 또 같이 이렇게 음악 지식을 쌓는 그런 코너거든요. 그래서 오늘 몰랐던 대신에 듣고 나서 나중에 자랑하시는 거죠. 너 이거 원곡자 알아? 이러면서 이렇게 자랑 한번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Okay, are you guys all taking your guesses? 뭐 어렵나 봐요. 우리. 제가 그렇게까지 힌트를 들었는데, anyways, let's go through your messages. 우리 선생님께서, 꺄! 이게 얼마 만인지, 리메이크 리와인드, 원곡과 리메이크 경계를 넘나드는 코너 완전 좋아. Looks like you have been enjoying this segment, Sunset Morning Groover. 정답은, 프린트? 인쇄? 라고 해주셨는데, 아, 뭐 근접해요, 그쵸? 일부러 이러신 것 같긴 한데, 좋은 시도였습니다. 우리 선셋 모닝 그루버. 또 이렇게 힌트 제공 알바까지 지원해서 해주시고 계시네요. 아, 우리 얼짱님께서, 크크크크, 신데렐라 남친, 크크크크, 프린스죠? 프린스 좋아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Yeah, Cinderella's boyfriend, princess's boyfriend. 프린스죠. 예, 공주님의 남친, 신데렐라의 남친, 뱃살공주의 남친, 잠자는 숲속의 공주의 남친, 만인의 남친이에요. 그러면 뭐지? 3437 said, Prince. I always wanted to be prince, but reality, I'm a slave. Slave of money and love. Let's hope bright future to be a prince one day. I know, we always dreamed about it, right? I always wanted to become a princess, but now I'm a slave of companies, of work, money. Yeah, 이게 뭔가 slave 인생이 되어버렸네요. 그쵸? 우리 모두가 이제 마음만큼은 공주 왕자님이길 바라면서 오늘은 공주 마인드, 왕자 attitude 갖추면서 하루를 보내보시도록 하고요. So the answer is Prince, everyone. Prince가 정답이었습니다. 이 Nothing Compares to You가 원곡이 있는데 이 원곡자가 프린스고요. A lot of people actually associate this song, Nothing Compares to You, with Sinead O'Connor because that is like the most well-known and popular.

popular version, but the song was actually written by Prince too back in 1984. 80년대에 나온 노래예요. And it was first released back in 1985 by his side project band, The Family, and largely went unnoticed at the time. And to give you some fun fact about this song, Prince reportedly wrote and recorded the original demo in a very short amount of time. 대단하지 않나요? 이 노래를 녹음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은 거예요. 그냥 짧게 이거나 해볼까 하는 식으로 녹음을 한 것 같아요. Showing just how effortlessly great songs sometimes come together. 그러니까 이런 명곡들이 사실 나타나고 이제 나오고 탄생하는 데에는 대단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And if you have watched the music video of Sinead O'Connor's version, the tears that actually appear near the end of the video were actually genuine. 이게 Sinead O'Connor가 이 뮤직비디오 끝부분에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이 연기 눈물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O'Connor later revealed that she was actually thinking about her late mother while filming the scene. So that is the story behind that. And yes, the legend Sinead O'Connor sadly passed away back in 2023. 벌써 2년이 됐네요. 3년이 다 돼가네요. But even today, when people hear Nothing Compares to You, here is often the first voice that comes to mind, which is by Sinead O'Connor. 그래서 시네이드 오코너 목소리가 더 익숙하지만 프린스 버전도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모닝그루버들. 이게 리메이크 리와인드 코너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원곡 또 좀 풀 버전으로 들려드리려고 하거든요. So we are here to let you guys listen to the full version of this song by the original musician. 우리 백설공주의 남친 프린스의 버전도 함께 들어볼 거예요. So if you have any stories that you want to add on to this remake process by Sinead O'Connor or by Prince, let me know. 또 우리 프린스나 스네이드 오코너에 대해서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거나 하시면은 아직 시간 있으니까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시면 이따 소개해 드릴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Now it is time for us to respect the original musician. Let's have a listen to Prince's version, Nothing Compares to You.

Good morning. I'm here to lighten up your morning, everyone. 여러분들의 아침을 화사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Goodbye, 화사 같은 summer가 오늘은 we're gonna open up today's 노래방 with a side 연예인 celebrity. 여러분들은 연예인 보신 적 있으신가요? Have you guys ever like encountered a celebrity in your lifetime? 우연히 어디선가 나도 모르게 연예인을 보신 적 있으신지 어떤 연예인을 보셨는지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저는 많이 많이 봤는데 어제도 봤어요. 어제는 근데 어떤 아나운서, 유명 아나운서를 봤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어떤 연예인 보셨나요? 여러분들이 바로 저의 연예인이라고 말씀드리면서 We're gonna get it started with Coin 노래방 to lighten up your morning a little bit more. 좋습니다. 항상 featuring Summer's Little TMI 퀴즈가 있는 노래방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몰라도 되지만 알아두면 은근슬쩍 재밀 수도 있는 It is time for that, the most unnecessary but strange

Irresistible TMI quiz of summer. Fun facts, fun facts. 그래서 오늘 싸이의 연예인 노래 신나게 들으시면서 TMI 퀴즈도 한번 여러분들 맞춰줘 보세요. 좋습니다. 썸머는요, 페루에 살 당시 벌써 10년이나 다 됐네요. 땡땡땡에 출연한 적이 있다. 이 땡땡땡에 들어갈 말이 무엇일까요? So that is your TMI question right there. Summer once appeared on 땡땡땡 in Peru when she was there like 10 years ago. So what was it? Summer는 과연 페루에 있을 때 그 짧은 4개월 안에 어디에 출연했을까요? 여러분들 정답 한번 재미있게 맞춰보세요. 정말 TMI고 쓸데없죠? 그게 매력이에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생방송이라서 바로바로 소개해드릴게요. So send in your answers to Sharp 1013 everyone.

Bang is back with Emoon Sway. That's it. Full Good Knower by Big Bang featuring Emoon Sway. 여러분들 노래방 시간이 왔는데요. 우리 펭귄킬러님께서 아싸 노래방 마추픽추 관광 안내 광고에 나오셨나요? 원주민 옷 입고? 그걸 촐리타 옷이라고 하는데 저 그거 입었었잖아요. 근데 광고에는 아쉽게도 안 나왔어요. 모델 발탁에는 실패했습니다. So I was never on the advertisement in Machu Picchu wearing that Cholita outfit. No, no, no, no, no.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과연 썸머는 페루에 있을 당시 그 랜덤하게 또 페루에서 어디에 출연한 적이 있을까요? 어딘가에 분명히 출연했거든요. So I did really appear in some place or whatever, ding ding ding, in Peru. So what might be the answer, everyone? 진짜 TMI인데 맞추면 재밌을걸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맞춰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인데요. More guesses. 아, 우리 또 서비님께서 라디오에 출연한 적이 있다. 에이, 이건 너무 쉽잖아요. And I wasn't really good at Spanish back then. 그래서 라디오에 출연할 정도로 제가 스페인어가 그렇게 뭐 출중한 것도 아니었고. Yeah, so that is not the answer. 땡! 라디오에서는 한국에만 출연했네요. So I was only on a radio show in South Korea, proudly. 3151 Morning Groover. 페루에서도, 아, 또요? 라디오에 출연했다? 혹시 DJ로? 아, 전혀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페루가 그렇게 사람이 없나요? 저를 쓰게. Buenos días, señores, señores, damas y caballeros. 막 이러면서 제가 막 했을 것 같아요. 아, 아쉽게도 할 수 있는 멘트가 요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제가 스페인어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잘하지 않았었어요. 예, 인턴을 했었어가지고. 라디오 땡입니다. 과연 라디오도 아니고 광고도 아니고 If it's not radio, if it's not an advertisement, where did Summer appear? 도대체 Summer 어디 출연한 거니? 여러분들 답이 나올 때까지 퀴즈는 계속됩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Let's go.

듀오 에이스 오브 베이스 돌아왔습니다. The Sign. We're gonna listen to The Sign, everyone, while you guys take a guess to that little TMI quiz that I throw you guys to. 여러분들에게 확 던져드린 저의 그런 정말 쓸데없는 very, very useless TMI quiz is here, everyone. And 우리 알바생들이 열심히 또 맞춰주시고 있어요. So yeah, big ups to you, our part-timers. You guys are doing great job. You guys are making a lot of effort to come up with that answer. So I'm very happy. So let's go ahead and read your answers right now. Happy Life Morning Group. 길 가다가 드라마에 출연하셨나요? 길 가다가 어떻게 드라마에 출연한 거죠? 아, 엑스트라로. 그냥 엑스트라 1 뭐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예, 드라마 촬영 현장이 없었고요. 제가 길 가다가 출연하는 건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Wouldn't this be impossible? Because I'm like beautiful, so I would be like the main character. 저는 이제 길 가다가 이렇게 지나가는 일 말고는 메인 캐릭터, 주인공. 죄송합니다. 우리 켄님께서 페루판 나는 솔로라고 해주셨네요. So did you appear on a Peruvian dating show? 그리고 우리 6543 모닝그룹은 설마 페루판 나는 솔로 The Bachelor Show? 라고 해주셨는데 그런 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었군요. 있었다면 출연했을 텐데. Hola, me llamo Summer. 안녕하세요. 저는 썸머라고 하고요. 사는 곳은 리나. 이러면서 아, 여러분 제가 나는 솔로를 요즘에 보고 있는데 So I'm watching this show 나는 솔로 I'm kind of like immersed into it 굉장히 또 빠져서 보고 있는데 It got me thinking Would I also become the villain if I appear in that show? Because I cannot guarantee 100% that I am not gonna be the villain Because we all have like different aspects of our personality, right? Because like I have like this side of me, I have that side of me. Like you are only watching me this side of Summer, but you don't know my personal life and everything. 그래서 사람은 인간이 되게 다양한 측면이 있는데 과연 내가 이 나는 솔로에 등장을 하면 과연 나도 빌런이 아니라고 100% 장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전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저한테는 너무 다양한 면이 있으니까 그 면만 딱 일부가 화면에 비춰진다 보면은 그걸로 사람들이 평가할 거 아니에요. So, yeah, that is the reason why I would never appear on that show ever. 그래서 절대 이런 데 출연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떤가요? 제가 만약에 출연한다면 전 어떤 캐릭터일 것 같으세요? 정승, 현숙, 옥순? Suddenly it got into a 나는 솔로 conversation, but you guys have to watch that. That is like the hottest dating program in Korea. So if you're a listener who is a foreigner, like Benny or Benz, for example, like really have a glance at this show. It's really, really fun. 이게 약간 다큐멘터리 같고 너무너무 재밌어요. 어쨌든 정답은 아닙니다. 썸머가 어떤 방송에 출연을 했어요. Summer appeared on a show in Peru, so you have to guess the genre. News, drama, or entertainment? 예능? 뭐 어디 출연했을까요? Take a guess while we have a listen to the rest

Alright, morning groupers, do you guys want to cool down a little bit? I don't, but it's time for us to cool down a little bit. This is ABBA, The Winner Takes It All. 이 심오한 선곡은 뭔가요, 방울이 팀장님? But anyways, morning groupers, TMI 퀴즈나 집중해보도록 하죠. Let's just focus on the TMI quiz because you're very close to that answer. 여러분들이 또 정답에 근접하니까 이젠 TMI 퀴즈에 좀 더 집중해보도록 할게요. Young H said, 칠레판 전국 노래자랑 빰빰빰빰빰 땡 땡땡땡 딩동댕 아니고 땡 틀렸습니다. 다이님, 뉴스에 인터뷰에 나올 것 같습니다. So maybe you appeared on a news interview. 오, 2851 모닝 그룹어. 일기예보? A weather forecast? 얼마 전에 홍진경님이 우연히 뉴스 속에 일기예보에 지나가다가 찍힌 것처럼 우리 썸머피디님도 혹시 우연히 페루 뉴스에 등장하셨나요?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답은 무엇일까요? What might be the answer? The answer is... A news show. 빠밤. 뉴스쇼에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페루에서 이제 국제방송 국제 이제 방송에서 좀 나름 네임드 그런 뉴스 프로그램이었어요. 거기에 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So what I was doing in Peru back then was I was an interpreter. I was basically interpreting Korean to Spanish, Spanish to Korean, and sometimes I used English too because I was working in the Air Force and they were having this some sort of like business with a Korean company. 그 당시에 제가 이제 항공기지에서 인턴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항공우주산업과 함께 비행기 그 납품산업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 사업 와중에서 제가 통번역을 하는 그 인턴을 하고 있었는데 저도 나와가지고 찍히라고 해가지고 So like the employees in Korean, like the Korean employees, they would like be like Hey, come out! So I want you to also be on a TV show 막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뭐 장군님이랑 또 이제 우리 한국 관계자분님 막 악수하는데 제가 막 통번역하고 있는 그 뭐 연출이죠? 막 그런 거를 하면서 등장을 했습니다.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또 좋은 추억이었어요. It was rather a good memory. Like, who would experience that ever? Like, all the way in Peru. 그래서 뭐 페루까지 와서 언제 이런 경험을 해보겠어 싶은 생각에 네, 즐겁게 또 그 연출을 했었습니다. I wasn't exactly like interpreting at that moment. Yeah, it was all acting, but it was quite fun. 어때요? 썸머의 TMI 퀴즈 여러분들 집중하다 보니까 온갖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것 같으세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That was my intention. Alright, morning groupers. This is over now. 이제 코인 노래방 문 닫을 거예요, 여러분들. I'm gonna get ready for the news and let you guys listen to the rest of the song. ABBA의 The Winner Takes It All 마지막으로 이제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Don't be sad, everyone, because it is time for Time Capsule Chronicles. Here, we're going to talk all about good throwback memories with you, Morning Groovers. MZ세대와 X세대의 감성 그 어딘가에 머물고 있는 썸머 PD, MZ세대 썸머 PD가 추억에 빠져보고 싶어서 만든 코너인데요. Here on Time Capsule Chronicles, we are going to dive into the treasure trove of memories based on different themes each week. 오늘의 Time Capsule 주제 공개할게요. Today's theme for Time Capsule Chronicles is Stationery Stores. 문방구입니다. 오늘은 어렸을 적 문방구에 얽힌 추억 이야기 나눠볼 거예요. 어렸을 때 문구점 참 많이 갔었는데요. 학교 끝나고 문구점 가는 게 제 취미였거든요. 문구점에서 뽑기도 하고 각종 뭐 샤프와 펜, 필통 쇼핑, 달고나 먹기, 떡볶이 먹었던 그런 추억들 다들 생각이 나시나요? So, please send in your memories and stories about stationery stores, everyone. 문구점과 얽힌 추억 사연을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저는 학교 끝나고 문구점 들리는 거 완전 필수 코스였습니다. So the place that I would go to after school would be a stationery store. And I just did a lot of like window shopping there. 그 어린 제가 항상 아이쇼핑을 열심히 했고 또 용돈 모아가지고 이렇게 무언가 제가 사고 싶은 거 사고 그랬을 때 되게 뿌듯했던 기억이 있네요. 아주 어렸을 때는 종이 인형을 그렇게 열심히 샀었어요. 그런 패키지 종이 인형이 되게 인기가 좀 있었거든요. 더 어렸을 때는. 그리고 as soon as I became a student, I went pen shopping a lot.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펜 되게 이렇게 깔별로 가지고 있고 막 그렇잖아요. 네, 제가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펜 욕심이 되게 많았어요. 펜과 필통 너무 많이 사와가지고 나중에 엄마한테도 좀 혼나고 그랬는데 우리 모닝그룹어들 문구점 하면 어떤 추억들이 떠오르시나요? 저한테 생각해보시고 알려주세요. And this song that we're about to listen to is a huge throwback song. 이거 그거 아닌가요? 막 그때여 오직 하나뿐인 그대 그 총알춤 아닌가요? 아 그건 소방차인가? 아닌가요? 오 우리 바우리 쌤 역시 잘 아시네요. So let's have a listen to 심신 오직 하나뿐인 그대

오직 하나뿐인 그대들, 우리 모닝그루버들께서 어떤 사연들이 오는지 한번 볼게요. Once again, today's topic is stationary stores. Your memories that is revolving around stationary stores. 9981 모닝그루버 texted. 새로운 불량 도넛이 들어와서 친구들에게 막

커졌던 기억이 나네요. 아, 그리운 국민학교 시절. 자, 국민학교 나왔습니다. 좋아요. 우리 추억 얘기하니까 국민학교 세대분들 모두 모두 줄 서시고 나와주세요. 등판해주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Don't be shy. 불량 도넛. 아, 불량 식품들 진짜 많이 팔았던 것 같아요. 문구점 가면. 그런 거사 먹으면 엄마한테 맨날 혼났었는데, 저 때는 쫀쫀이 같은 거, 그리고 쇼다리라고 해서 이제 그런 오징어 구이 같은 것들 많이 팔았었는데, 쫀쫀이 가끔 사 먹었던 것 같아요. 9909 모닝그루버, 어? 쫄쫄이라고 아시나요? 쫀쫀이도 있는데 쫄쫄이도 있나요? 옥수수 맛 나는 긴 막대 같이 생긴 걸 연탄구멍에 한번 넣었다 빼면 쫀득쫀득 잘 익어서 너무 맛있었어요. 아, 쫄쫄이, 맞아요. 이거였어요. 쫀쫀이가 아니라 쫄쫄이였나요? 어떻게 헷갈리네요. So name is really confusing, but I guess we're talking about the same thing together. 뭔가 그 옥수수 맛 나는 그게 그 특유의 그 불량식품 맛이거든요. 맞아요. 이거 그냥 생으로 먹어도 되는데 약간 이렇게 구워가지고 먹어도 나름 맛있었어요. 우리 반장님께서 문구점 아니죠? 문방구 아닌가요? 라떼는 문방구였는데 중학교 때 쉬는 시간마다 뛰쳐나가서 논두렁 밭두렁 사 먹던 기억이 있네요. 문구점에서 문구보단 간식을 더 많이 사 먹었던 기억이. So talking about another type of snacks that used to be sold in stationery stores back in the days, those unhealthy snacks. 와, 논두렁 밭두렁은 뭔가요? 제가 불량식품 나름 좀 알고 있는데 잘 몰라서. 우리 박원혜 기자님 또 밖에서 속 터지십니다. 이걸 왜 몰라? 라떼 엄청 유행했는데. 심신을 알면서 이거를 왜 모르니? 이러면서 답답해 하시는 것 같아요. 글쎄, 우리가 약간 갭이 있지 않을까요, 팀장님? 아, 뭐 봐도 솔직히, 아, 이거 약간 그런 건가요? 그 건빵 같은 그런 스낵인가요? 뭔가 건빵 스낵 같이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옥수수 과자라고 또 우리 박은혜 팀장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마담 되게 즐겨 드셨나봐요? 이 옥수수 과자? 아, 그쵸. 왜안 드셨겠어요? 우리 3378 모닝그룹어. 요즘에야 학교에서 준비물 공동 구매도 많이 하고 해서 문구점 많이 없어졌죠. 라떼는 아침에 돈만 들고 가면 몇 학년이야 물어보곤 바로 그 주에 필요한 준비물을 주셨죠. 전 학년 교과 과정을 꿰뚫고 계셨던 사장님들, 그리고 온갖 불량식품도 팔았었죠. 맞아요. 진짜 준비물 챙겨가지 않아서 급하게 학교 가기 전에 문구점에 딱 들리면 알아서 다 챙겨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And the stationery stores was like right next to school, like on your way to school, and they were totally aware of those ingredients, those things that you need to bring to school. 그래서 잘 알고 계셔서 뭔가 더 친숙하고 친해지기도 하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얼짱님께서 저는 고딩 때 잡지 많이 사다 봤어요. 동방신기의 팬이었거든요. 어우, 카시오페아? 와와걸 잡지, 점점점. 매달 사서 보고 엽서도 쓴 기억이. 와, 저랑 똑같으세요. 저도 와와걸 잡지랑 미스터케이였나? 뭐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잡지 안에 그 이달의 얼짱 이러면서 그 얼짱 사진들도 막 나오고 하두리 셀카 막 이런 거 나와가지고 막 그런 것들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되게 궁금했었어요. 이달의 얼짱은 누구인가? 이 사람 좀 예쁘다. 이 사람 되게 잘생겼네. 이러면서 이렇게 봤던 기억이. 근데 사진마다 특징이 다 코가 없으세요. 너무 이렇게 블러하게 나와가지고 코가 없는 얼짱들이 많았습니다. Anyways, it is time for a song break, but I want to see more of your messages. 계속해서 추억의 문구점 사연 관련해서 받고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 챙겨드리니까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Your memories that is revolving around stationery stores. 리듬을 쳐줘요. 이 노래 오랜만에 들어볼까요? This is 김한선. 리듬 속의 그 춤을.

Woohoo! I just came back after a dance session. 0249 모닝그룹어, 저는 친구들 사주면서 돈 다 쓴 기억이 있어요. 엄마한테 들키면 후들후들. Wow, I want to be your friend. You used to buy for all of your friends in stationery stores? Wow, 진짜 멋지신데요? 어, 사고 싶은 거 다 사, 뭐 이런 멋진 친구셨나봐요. 어, 진짜 제 종이 인형도 좀 사주시지 그러셨나요? 저 돈 모으는 거 너무 힘들었거든요. 용돈 달라고 할 때마다 어찌나 눈치가 보이던지 너 또 종이 인형 살 거지? 이러면서 혼났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 7988 모닝그룹어, 문방구에서 미니카 사던 시절이 생각나네. 와, 미니카, what a throwback. 저도 미니카 진짜 좋아했어요. 저는 오빠가 있어서 남자들의 장난감도 많이 가지고 놀았거든요. 미니카랑 그 팽이 같은 거 있거든요. 그 당시 탑블레이드였나? 그런 팽이가 아무튼 있어요. 그래서 그거 사가지고 막 남자애들이랑 학교에서 경합하고 막 이랬었던 기억이 있는데, well, Minica is definitely a throwback. I used to enjoy buying them too. 이거 조립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종이박스 안에 딱 들어있어가지고 조립해서 건전지를 넣고 이렇게 가는 미니카였었던 것 같은데. 우리 브래들리 모닝 루버, 라떼는 문방구에서 줄을 감아서 던지는 팽이를 샀던 기억이 나네요. 팽이에 대한 욕심, 썸머피디님 파이팅요. 아, 팽이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탑블레이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씩 감아가지고 하는 그 버전을 말씀을 들었는데, 또 줄을 감는 팽이 버전을 이제 말씀을 해주시네요. 근데 뭔지 알아요. 그 줄 되게 뱀같이 생겼잖아요. 초록색깔 꿈틀꿈틀거리는 거 이렇게 말아가지고 삥 해가지고 팽이 하는 거. 요즘 애들 왜 팽이 가지고 안 놀아요? 너무너무 재밌는데. 5776 Morning Groover, 저는 마지막 국민학교 세대인데요. 문방구에 쪼그리고 앉아서 하던 게임이 생각나서 보내봅니다. 짱겜보, 비바 이렇게 노래도 나오고 가위바위보 해서 숫자만큼 메달이 나왔던 것 같아요. 오래되어 기억이 가물가물. So you're talking about all those throwback games. Rock, scissors, paper game, I guess. 짱겜보도 결국에는 가위바위보 아닌가요? 짱겜보 이러면서 하는 거 아닌가요? 묵찌빠는 아는데, 대댄찌도 알고요. 대댄찌는 아직도 저 해요. 뭔가 자리 결정할 때, 야 그럼 대댄찌. 진짜 나이 33이나 먹고 이렇게 대댄찌 아직도 되게 좋아합니다. 진심이거든요. 가위바위보에도 진심, 그리고 대댄찌에도 진심. 우리 998 하나 모닝그룹어께 오늘 선물 챙겨드릴게요. Thank you everyone for sending in your throwback memories around the stationery stores. That is it for Time Capsule Chronicles today, and we're going to wrap up this segment with a song. This is Heidi, Jinny. Stay tuned!

Good morning and good evening and welcome to 101.2, 101.3, your go-to morning music sanctuary. This is your DJ, producer EQ, here to ease you into the weekend. We're usually live every Monday to Friday from 10 to 12, but today is Saturday, highlight edition day. Whether you missed a moment or just want to relive the vibes, we've handpicked the finest moments from the past week for you. 한 주 동안 101.2, 101.3의 최고의 순간들을 모은 하이라이트 에디션입니다. 반갑습니다. In the first hour, we'll revisit the music boutique, my personal hand-curated lineup of sounds for your musical hunger. So settle in, take a breath, and let 101.2, 101.3 be the soundtrack to your Saturday. Yeah, 사실 오늘의 주제, 이 유전의 힘. 이 노력보다 더 우위일 수 있다라는 이 연구 결과, 이 또 주제를 놓고 이걸 어떻게 이 뮤직부티크 주제로 이어볼까 고민을 먼저 하다가 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확실히 어떤 이 무리수의 기획을 해버렸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일단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So truth be told, our topic for today, the notion that the influence of genetics could actually come before sheer effort, had me raking my brain trying to fit into our music boutique theme. I think I definitely pulled a bit of a crazy stunt with this plan, I think. Still, it's a done deal, so I will dive in no matter what. 오늘의 주제는 먼저 저의 이 개인적인 생각임을 밝혀둡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견의 여지가 없는 천재 뮤지션입니다. 이 천재 뮤지션, 어떤 기준에서 천재 뮤지션이야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재능을 타고난 사람이겠죠. 그죠? 하지만 확실한 기준을 하나 이제 마련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기준은 이 전무한 음악을 만들어낸 전후 무후 아티스트입니다. So, today's topic might stir some controversy. So basically, it is DJ EQ's pick for undisputed genius artist who shaped popular music as we know it, one of a kind artist, so to speak. 그러니까 일단 저의 첫 번째 기준은 이 분이 만들어낸 음악이 그 전에는 분명히 없었던 음악이라는 어떤 그런 기준을 갖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음악, 기존의 스타일을 정말 잘하는 아티스트 말고요. 이 전에 없는 음악을 먼저 만들어낸 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 분 이후에 이 음악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려고 따라한. So, he has to have created music that is unprecedented, something that never existed before, but also that a lot of people were so impressed by this new direction of the music that want to imitate his or her music. 일단 그런 이 기준을 갖고 일단 선정한 거니까요. 저의 아주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So first artist that I'll be talking about today is a folk singer-songwriter named Nick Drake. 저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모든 게 개인적인 생각이죠. 그죠? 이 아티스트의 음악을 들었을 때 저거를 어떻게 치지? 저건 어떻게 하는 거야? 저거를 카피할 수 있을까 내가? 라는. So, when I listened to this person's music, it shocked me because it sounded like something that I can never copy. 내가 절대 카피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음악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So Nick Drake was a very accomplished acoustic guitarist, first of all, known for his intricate finger picking and also the use of very unconventional tunings, which gave his music a very distinctive and ethereal quality. 절대 내가 카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이유는 알게 됐어요. 그 이유는 뭐였냐면은 그분이 기타를 튜닝하는 방식이 정말 보통 튜닝으로 하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만들어졌구나라는 것은 알게 됐지만
한번 들어보시죠. 저의 넘버원 지니어스 아티스트 첫 번째 아티스트입니다. 닉 드레이크, 리버맨.

So, Music Boutique, undisputed genius who paved the way suggest a new direction for the music industry. 그죠? 약간 그런 좀 무리수의 기획이라고 생각했는데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리수가 아니라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So, first genius artist, the groundbreaking artist on my list was Nick Drake, a British folk singer-songwriter. Wisdom님께서 튜닝이 그러면은 일반적인 미랄의 솔시미가 아닌 건가요? 그럼 코드도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코드도 아닌 것 같고 하하하. Right, Wisdom님 says 미랄의 솔시미 that is the tuning of the guitar. Actually, 미시레솔라미죠. 잘못 알고 계신데요, Wisdom님. So the tuning that Nick Drake used is called the Nick Drake tuning. 그래서 이제 굵은 줄부터 C 그러니까 도, 솔, 도, 파, 도, 미 아주 희한한 튜닝이죠. 근데 물론 지금은 굉장히 대중화된 상태입니다. But at the time, people were going like, what kind of tuning is that? 그러니까 코드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항상 이제 코드를 손으로 잡잖아요. 그런 어떤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데 이 튜닝에서는 완전 기타 잡는 법이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there is an infinite possibility of getting different you know harmonies and you know sonic possibilities that we can find there through this different tuning. 맞습니다. Thing about Nick Drake is just so tragic because he was only active for about 7 years. 이분이 정말 액티브하게 음악을 한 게 7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And he suffered from severe depression and he was very reluctant to perform in front of live audiences. 이분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또 이제 우울증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공연하는 것 자체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he mostly did private recording all by himself. 보통 이제 스튜디오 혼자 들어가서 그냥 아무도 없이 혼자서 기타 치면서 녹음을 했다고 하고요. So, he died tragically when he was only 26 due to overdose of antidepressants. 또 이렇게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래서 그분의 음악을 이분이 살아계실 때는 거의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That's what's so tragic about his music. It was only after he passed away that people started discovering his music. 그래서 이제 한 70년대 중반까지도 이분의 음악은 알려지지 않았고요. 70년대 이제 후반에 들어서 이제 음반이 사후에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닉 드레이크는 본인의 음악이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죠. Okay, so let me go to my number two artist, undisputed music genius who shaped the music history. 두 번째 분은 뭐 이제 제가 많이 소개를 했던 분인데 the jazz pianist Bill Evans입니다. He's regarded as the musical genius for his you know, transformative impact on jazz piano. 근데 이 지니어스 아티스트를 이제 선정을 하고 굉장히 고민인 게 저는 누가 지니어스다라는 생각은 확고하기 때문에 이 아티스트를 선정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I mean, I have a very firm belief on who I think are the geniuses, right? But the trouble was, you know, how do I, you know, justify my selection?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는 게 참 힘들다라는 생각.

했어요. 그래서 빌 에반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 하면은 재즈 피아노 really transformed and people a lot of people consider jazz piano before and after Bill Evans. Bill Evans 같은 경우는 이 classically trained 된 그런 아티스트였어요. 그래서 이 클래식 음악에 대한 조예가 굉장히 깊고 또 이렇게 그런 분이었는데 he drew a lot of inspiration from impressionist composers like Debussy and Ravel. 이 데뷔시나 디뷔시나 이제 라벨 같은 그런 아티스트의 큰 영감을 받아서 그런 어떤 클래식한 그런 화성이나 하모니 같은 것들을 재즈에 이렇게 접목을 시킨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빌 에반스의 그런 피아노는 너무 고급스럽고 아 이게 재즈이긴 한데 이건 정말 새로운 재즈 아닌가라는 이 생각을 하게 된 그런 이 뮤지션입니다. 그래서 빌 에반스 넘버 투 지니어스 소개해 드리고요. 좀 대부분의 곡들이 조금 듣기가 쉽지는 않은 곡인데 데니 보이를 본인의 스타일로 이렇게 편곡해서 연주한 곡입니다. A lot of Bill Evans music, I would have to say, is not easy listening, listener friendly type of music, but this one is his interpretation of the old classic Danny Boy, old folk song. Danny Boy를 빌 에반스가 해석한 그런 곡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Bill Evans, Danny Boy. My number two undisputed genius artist was Bill Evans. 설명하기 참 힘들어요. It's really hard to explain why he is great. Hard to explain his greatness. But he really expanded the jazz genre by incorporating classical elements. 그래서 빌 에반스의 음악을 들으면은 와 재즈인데도 너무 고급스럽고 엘리간트하고 이 폭발적인 재즈의 어떤 그 매력보다는 이 잔잔하게 이렇게 퍼지는 재즈의 매력을 알게 해준 그런 피아니스트였던 것 같습니다. So, Miles Davis was really high on Bill Evans. He sought after Bill Evans. 정말 빌 에반스를 정말 총애하는 분이셨죠. 마일스 데이비스가. 마일스 데이비스가 이제 총애하는 분들은 대부분 엄청난 거장이 된 분들이죠. 결국에는. Although he played with Miles just a short time. He helped make the album by Miles Davis titled The Kind of Blue. 이 쿨 재즈의 또 마스터피스이죠. 이 Kind of Blue 앨범에서 바로 이 빌 에반스가 이렇게 피아니스트로 함께 했는데 정말 그 영향이 느껴지는 이 쿨 재즈를 마일스 데이비스와 빌 에반스가 같이 만들었구나. So a lot of people say cool jazz is a collaboration between Miles Davis and Bill Evans.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it's all kind of subjective. 개인적인 어떤 판단에 따라서 또 다르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o let me get to my genius, this undisputed genius artist number three is 약간 좀 락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Jimi Hendrix. I think if you tuned in for to this program for long enough, you know that Jimi Hendrix is my number one artist. 이 Jimi Hendrix는 왜 위대한가? So let me explain why Jimi Hendrix is amazing. 블루스 기타에서 이제 락 기타로 가는 그 전환점이 있었어요. So there was a transition between going from blues guitar to rock guitar. Although blues guitar was a heavy influence on rock guitar, 블루스 기타는 분명히 락 기타에 큰 영향을 주긴 했어요. 하지만 분명한 차이점은 있어요. But there is a fine line between blues guitar and rock guitar. 블루스 기타에서 락 기타로 넘어가는 분명히 지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은 뭐냐? 블루스 기타는 보다는 락 기타는 확실히 더 폭발력이 있고 이 드라이브감이 있고 어떤 그 어떤 스타일에서 오는 스웨거가 있습니다. So rock guitar has that destructiveness, the drive and the swagger that is really differentiated from blues guitar. I think Jimi Hendrix was right in the middle of it. 그러니까 바로 그 다리가 되어준 분이 이 Jimi Hendrix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I do believe that the Jimi Hendrix is a progenitor of rock guitar. 우리가 생각하는 이 rock guitar의 쿨한 면, 그 위대한 면은 바로 지미 핸드릭스에서 나왔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That is my personal opinion. 근데 we just talked about his guitar playing. 이 기타 영역에서만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 지미 핸드릭스의 퍼포먼스와 작곡, 그 다음에 보컬은 아직 이야기도 안 했는데 기타라는 영역만에서도 그냥 he was just a you know, genius. 여기까지만 하고 지미 핸드릭스 곡 준비했습니다. Manic Depression.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6: 버스.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Driving in rain can be very difficult. Slippery roads make it hard for you to

Welcome back to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I'm your PD, DJ EQ. Just wanted to let you know that we are running an open chatting room for our listeners to come in and chat with each other. You can find our open chatting room on your KTalk app by going to open chatting channel and search for 101.2, 101.3 or TBS EFM.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한 오픈 채팅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KTalk 앱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또는 TBS EFM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Now back to our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지미 핸드릭스 Manic Depression 끝에 막 노이즈 들리시죠? Nobody did those kind of things before Jimi Hendrix. Jimi Hendrix가 하니까 저게 멋진 거구나. 나도 따라할래. 그렇게 된 거죠. So, 이 기획은 제 생각에는 오늘은 다 못 끝낼 것 같고요. Let me do part one and maybe come back tomorrow or day after tomorrow for the finale version of Genius, Undisputed Genius Edition. 다음 분은 인트로에서 이 제가 생각하는 지니어스는 전무한 음악을 만들어낸 전무후무한 아티스트라고 했었죠. So in the intro, I mentioned the genius artist that I consider to be is someone who made music that never existed before, right? 하지만 이분은 전무후무한 음악을 만들어낸 전무후무한 아티스트라고 생각합니다. So let me explain why. So the type of music that he played, right? Everybody loved it, and everybody revered him for his distinct style. But I think people try to kind of imitate and follow after his footstep, trying to do his style of music. 하지만 저는 I don't think people were successful in doing that. 이분의 음악을 따라하려고 했지만은 이분의 음악을 제대로 잘하는 사람은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Who am I talking about? It's Prince. Prince 같은 음악은 전에도 없었고 아직도 Prince와 근접한 음악을 하는 사람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Again, it's my personal opinion. 그래서 저는 들려드릴 곡을 이 곡은 바로 이제 86년에 발표가 된 곡인데 저는 이 곡을 들었을 때 그냥 이미 그냥 끝이다 이거는. 이런 음악을 또 누가 하겠냐라고 생각했습니다. 들어보시죠. Prince Kiss.

0: Kiss.
1: Yes. 지금 들어도 그냥 어안이 벙벙한 그런 음악입니다. Amazing mix of funk, soul, and blues, and such a great pop sensibilities that he had, right? Because he made hit songs, right? That sounded completely different from other usually pop hits. 이 히트곡을 만들었지만은 다른 히트곡과는 전혀 다르게 들리는 히트곡. 이런 곡이 히트를 칠수 있어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곡들을 히트로 만들었죠. I remember watching Pretty Woman, 이 귀여운 연인, starring Julia Roberts and 두 분.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분. Julia Roberts was invited to Richard Gere, right? Richard Gere's home, and then she was taking a bath, and then she was listening to this song, Prince Kiss. 이 곡을 막 너무 즐겁게 이제 헤드폰을 끼고 막 듣고 있었어요. She was listening to this song, humming after this song. 이 바로 이 곡이었는데, and then Richard Gere was kind of really curious. 도대체 어떤 음악을 듣고 있길래 그렇게 좋아하나 즐거워하나? 그래서 어떤 음악이냐고. 그러니까 Prince Kiss를 듣고 있다고. 그러니까 Julia Roberts said that, "Don't you just love Prince?" And then Richard Gere said, "More than the life itself, huh?" 약간 그 인생보다 더 많이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던 그런 씬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이 음악도 함께 그 씬과 함께 항상 기억이 나는 그런 음악인데요. So Prince was my number four genius. So one more song to go before my undisputed music genius edition for Music Boutique. 2778님께서 문자 주셨는데 천재 재즈 음악의 설명과 들으니 프린스의 키스가 더 실감나게 좋아요. 그렇군요. So Prince Kiss sounds even better with the explanation about the genius jazz musician. 그렇군요. 오늘따라 저도 이 프린스의 키스가 훨씬 더 뭔가 천재적으로 들리는 이유가 뭘까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778님. 1202님은 58년생이신데, talking about Prince. 이분도 너무 빨리 별이 되었네요. 58년생이면 마이클 잭슨이랑 같은 나이인데. Right, Prince, again, unfortunately passed away, recent years. But, you know, we have to be glad that, you know, Prince, left us a lot of, things.

to listen to. 아까 이제 닉 드레이크 같은 경우는 딱 7년 정도를 음악 활동을 하고 이제 떠나셨잖아요. The aforementioned the artist Nick Drake played for only 7 years and left us. So, but Prince was very, you know, active in his playing days. 정말 많은 작품들을 남기고 가셨기 때문에 아직 충분히 즐길 만한 것들을 많이 주고 가셨다는 점에서는 좀 위안이 되긴 합니다. But he left us too soon. 정말 이분이 70대, 80대에는 어떤 음악을 할까 굉장히 궁금해 하기도 했었는데 말이죠. So, okay, one more artist on my undisputed genius list is, I don't know, you might go like, 어? 그래요? 이분들이 정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When I try to explain their music, 이분들의 음악이 흑인 음악인지, 백인 음악인지, 그죠? 왜냐면 또 이제, 흑인 음악은 흑인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또 선입견이 있잖아요, right? People are kind of, puzzled whether we should define their music as black music or white music. Doesn't really matter, right? 하지만 이 흑인 뮤지션들도 이분들의 음악, 이분들은 백인입니다. 흑인 뮤지션들도 이분들에 대한 존경심이 굉장히 크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점인데요. The musicians that I'm talking about is the Beastie Boys. 이분들은 왜 위대한가? I thought about it, right? They are groundbreaking in many different arenas of music. First of all, they were very not afraid of bending genres. 이분들한테는 어떤 음악 장르는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Because they fused a lot of different influences and genres onto their music to make a Beastie Boy music. Beastie Boy 음악은 정말 많은 것들을 갖다 이제 혼합한 음악인데 제가 가장 주목 있게 보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 샘플링입니다. So if you listen to Beastie Boy's music, you'll notice they incorporate a lot of different samples. 여기서 말하는 샘플은 뭐냐면은 어떤 음악적인 샘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 노이즈일 수도 있고 어떤 영화에서 나오는 대사일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이 사운드 샘플을 본인들의 음악에 아주 seamless하게 정말 너무 자연스럽게 갖다 그냥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비스티 보이스의 어떤 그런 쿨한 면을 설명해 주는 대목이 바로 그 샘플링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설명이 됐나요? 좀 힘들죠 이야기가 그죠? 하지만 들어보시면은 와 정말 굉장히 다양한 소리가 들어있네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You'll notice a lot of diverse array of samples that were used in their music. 한번 들어보시죠. Beastie Boys의 곡입니다. 오늘 마지막 지니어스입니다. Sabotage.

Body Rock 듣고 오셨습니다. Hope you enjoyed my genius edition. 마지막 나머지는 내일이나 모레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좀 소개해드리고 신청곡도 좀 틀어드릴까 하는데요. Talking about today's topic of what genes was I born with, thanks to my parents or grandparents, 그죠? 이 산들산들아님께서 메시지 주셨는데, 저희 아빠가 보는 눈이 높아요. 웬만해서는 아빠의 높은 기준을 넘기는 힘들어요. 그런 아빠 덕분에 제가 좋은 음악을 듣는 귀를 가질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1012-1013도 알게 된것 같아요. 오늘은 듣고 싶은 곡 하나만 신청할게요. 요즘 REM의 Night Swimming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어릴 때랑은 또 다르게 들려서 운전하면서 또 밤에 자기 전에도 듣곤 해요라고 이렇게 신청곡까지 주셨고요. 산들산들아님 says, My dad has always had very high standard. It's not easy to impress him, but I think that's exactly why I developed a good ear for music. Maybe it's also how I ended up discovering 1012-1013. So today, I'd like to request this song that I've been completely drawn to lately, REM's Night Swimming. 그런 높은 어떤 귀를 갖고 또 1012를 발견하셨다라는 말씀 정말 높은 칭찬이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곡인데 들어보겠습니다. 산들산들아님의 신청곡 REM Night Swimming.

second track on my dance playlist, Jamiroquai Canned Heat. Jamiroquai, of course, English acid jazz funk band from London, fronted by JK, vocalist JK. 아주 멋진 그 모자를 항상 쓰고 나오는 그런 분들이죠. They're huge in the late 90s and early 2000s with their brand of funk and acid jazz. 그럼 다음 트랙으로 한번 가볼게요. Next track is by Groove Armada, another English electronic duo composed of Andy Cato and Tom Findlay. 분들은 약간 그 chill out, 지금 들으신 것처럼 약간의 템포가 그렇게 빠르지 않지만 역시 그들만의 그루브를 갖고 있는 Groove Armada, as the name suggests, 곡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At the River.

So, summer dance playlist. I don't know. It's kind of too early to call it a summer dance playlist, don't you think? But our cutie names apparently find it very 시원해. Cool. 뽀님께서도 시원하다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곡이 좋다라고 하셨는데 뽀님께서 춤은 안 춰질 것 같은데 그렇죠? My definition of dance music is not really a dance music that induces a dance. 뭔가 이제 마음의 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 소리. Groove Armada at the River. 약간 이렇게 chill out. 그 lower tempo 곡들도 참 잘 쓰는 그런 밴드 있죠. Let's move on to next another UK electronic band, Metronomy라는 밴드인데요. 역시 이 감각적인 멜로디가 있는 그런 밴드인데, their sound is very minimal, so they don't use too much of electronic sample. 하지만 그들만의 상당히 독특한 감성을 또 자랑하는. In the electronic dance band입니다. Metronomy. The song is The Bay.

What you just listened to was a Primal Scream, a Scottish rock band. The song was Loaded. So, getting toward the end of the playlist, 마지막 곡인데요. 오늘 프로그램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I think all of the band except Primal Scream, which was a Scottish band, right? Or all UK bands, except the last band. Last band, Justice라는 밴드인데요. It's a French electronic music duo consisting of Gaspar OJ and Xavier de Rosnay. 두 분의 듀오인데 너무 뭐 너무나도 유명한 분이라서 D-A-N-C-E라는 곡으로 오늘 마지막 곡 준비했습니다. Hope you enjoyed my dance jam compilation playlist. 독더미님께서는 동남아의 한적한 리조트에서 들으면 좋을 느낌. It'll be a good playlist to listen to on a peaceful, calm resort-like places in somewhere down in the Southeast Asia.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도 좋고요. 어디서든 그냥 일상에서 들어도 좋은 음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So, Justice Song, D-A-N-C-E.

Welcome back to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I'm your PD, DJ EQ. Just wanted to let you know that we are running an open chatting room for our listeners to come in and chat with each other. You can find our open chatting room on your KTalk app by going to Open Chatting Channel and search for 101.2, 101.3 or TBS EFM.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한 오픈 채팅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KTalk 앱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또는 TBS EFM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Now back to our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30년 전의 노래를) 듣는다는 거는 그동안에 또 있었던 일들, 그 당시에 안 좋았던 기억까지도 다 소환을 하는 그런 것이라서 좀 여러 가지 감정이 오고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Listening to songs from 30 years ago brings back not only the good memories but also the tragic and you know, sad ones as well. A lot of mixed feelings, so to speak, right? 좋습니다. 오늘은 95년도에 발매된 이 가요 앨범들 다시 조명해보는 시간 갖고 있는데요. We are revisiting some of the iconic albums that was released in the year 1995. 근데 이제 조사해보니까 너무 많이 그 해에 발표가 돼서 솔직히 어떤 앨범을 소개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데 I don't think I will be able to you know, go through all of the albums that I prepared for today. 하지만 이 앨범만큼은 정말 꼭 짚고 넘어가야 된 앨범인데요. This one album that I must cover is album by Next, the band Next. Their album titled The Return of Next Part 2 World. 이제 Part 1 다음에 이제 나온 Part 2 World는 굉장히 다른 의미의 또 Next 역사상 다른 의미의 앨범이었는데 It was the time when they finally had a very stable members. 우리가 이제 넥스트로 기억하는 그런 라인업은 여러 가지겠지만은 딱 이때 밴드 멤버들을 가장 많이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기타의 김세왕 씨, 베이스 김영석 씨, 그다음에 또 드럼의 이수용 씨 이렇게 딱 그 멤버들을 기억을 하고 있죠, 그죠? 아마도 그때가 정말 최고의 그런 전성기가 아니었나 생각하는데요. What is important about this album is that Sinatra wasn't really satisfied. How his album sounded. 시네셔 씨 같은 경우는 Part 1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앨범이었는데 he didn't really like how it sounded. 그 이제 앨범의 그 사운드에 만족을 못했다고 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만들었는데 사운드는 내가 원하는 이 사운드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what he did eventually did was getting a very renowned engineer and producer figure from abroad. 그 당시에 이제 믹 글라섭이라는 이제 UK 프로듀서이자 엔지니어 분을 한국으로 모셔온 겁니다. So he would recruit Mick Glossop to produce this album and he had him come to Korea. 그래서 그분이 이제 처음에 오셨을 때 일화가 있는데 최고급의 이제 어떤 그 리코딩 스튜디오로 모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딱 녹음실에 들어가니까 최고의 믹싱 콘솔과 뭐 최고의 장비들이 이제 딱 구비된 그런 스튜디오였다고 합니다. So when he came into the studio with all this high-tech and state-of-the-art equipment, you know, consoles and you know, outboards and all that stuff. And what he said was, "Can I have a manual for this?" 이 매뉴얼 좀 가져다 주세요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3일 동안 이 녹음실에 연결된 모든 케이블을 다 뽑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매뉴얼을 보면서

다 다시 연결한 다음에 he had Mr. 김세왕 the guitarist come into the studio and have him play guitar. 그래서 다 연결한 다음에 김세왕 씨를 스튜디오로 모신 다음에 한번 기타를 쳐보세요라고 이렇게 딱 쳐봤대요. 그랬더니 it sounded 그래 우리가 듣던 사운드가 바로 이런 사운드였지. It sounded 100% different from what he used to hear from the studio. 그래서 이 기본부터 다시 한 거예요, 이분이 이 스튜디오 작업을. 그래서 아주 좋은 사운드. 지금 들어도 이 Part 2 The World 앨범 사운드는 정말 손색이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나 훌륭한 사운드였죠. 그래서 It's amazing what an engineer of that kind of caliber can do for your sound. 그래서 이 앨범에서 이 어떤 곡을 틀어야 될지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트랙은 Comerican Blues라는 트랙입니다. It's a track that combines 풍물놀이 and a lot of layerings and dubbings of different sounds. 그래서 그 앨범 후일담을 들어봐도 그 Mick Lossop 역시 그 Comerican Blues가 정말 가장 만들기가 챌린징한 그런 이 트랙이었다고 합니다. 그 곡은 얼마 전에 들었기 때문에 어떤 곡을 들을까 고민하다가 이 곡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넥스트의 Money라는 곡 듣고 오시죠.

Next money. 와우. 지금 들어도 손색이 없죠. What a sound that was. 맞아요. Return of the Next Part 1 and Part 2가 있는데요. Money is from Part 2. Part 1 역시 굉장한 어떤 브레이크스루가 있었던 앨범이긴 합니다. Like The Destruction of the Shell, Dreamer 뭐 그런 곡이 있었던 앨범인데 사운드 면에서는 월드에서 굉장히 이 I would say there has been a quantum leap in terms of sound quality of the whole album. 그래서 이렇게 엔지니어를 모셔서 이렇게 사운드 업그레이드를 하는 분도 계시지만 모시는 걸로 부족하다. 그냥 아예 미국으로 가자. So there was this artist who was not just satisfied in bringing in a outside engineer, a foreign engineer to Korea. So he would just go to the very country. 아예 미국으로 건너가 버리신 분도 계시죠. 7211님께서 95년이면 이승환의 네 번째 앨범 휴먼이 나온 해로 그때 중등이었던 전 완전 잠못 자고 CD가 닳고 다를 때까지 듣고 했었어요. I think this is what a lot of people would feel the same. 1995, 7211 was in middle school and she just couldn't sleep listening to 이승환's fourth album, Human. So in 1995, I mean, 이승환 was a very hugely successful, figure, already. 이미 95년은 까지는 이미 그 시점에서 이승환 씨는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그런 싱어송 라이터였었죠. But just like 신해철, he was hungry for more. He was hungry to upgrade his sound and arrangement. So what he would do is, okay, I want to go to the States and hire a producer and record the whole album there. 아예 그냥 앨범 전체를 미국에 가서 녹음을 하자. 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었겠죠. So, the choice of producer that he had was a Grammy winning producer named David Campbell. 그 당시에 최고의 프로듀서 중에 한 분이었던 캠벌 씨와 작업을 하게 되는데 또 한국에서는 이제 정석원 씨, 015B의 정석원 씨와 함께 공동 프로듀서로 LA로 향하게 됩니다. So if you listen to the whole album of 이승환's Human, you are very familiar with song like 천일 동안. 이 천일 동안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그 곡, 그 면면을 들여다보면은 the session musicians that played on that track was the best session men's that was offered at the time. 그 당시에 정말 최고의 세션 맨들, 뭐 데이비 포스터와 함께 일했던 그런 분들이 작업을 했던 그 곡은 지금 들어도 너무 훌륭하죠. And the bassist and people were all session men who worked with David Foster and Quincy Jones. 정말 최고의 세션 맨들이 이제 갈아 넣어서 만든 트랙이니까 지금 들어도 너무 훌륭하죠. 가족이라는 곡은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요. I'm sure that you have heard 가족 many times. So I picked a song from that album that really shows the musicianship and the complete sound that was put together by the producer David Campbell. 이 악녀 탄생이라는 곡인데 와, 지금 들어도 굉장히 프레쉬하고 멋지게 들리는 그런 디스코 사운드가 인상적인 곡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이승환 from his 1995 album Human 악녀 탄생.

What you're hearing is Pom Nyeonga Yo Bien, also released in 1995. I think this was a very important event in Korean music history because Pom Nyeonga Yo band, like Pom Nyeonga Yo covering Shin Jung-hyun's Bien. I think that's when we sort of started looking back and dig into the past and find the gems. 우리의 과거의 어떤 유산을 뒤돌아보면서 아주 보석 같은 노래를 다시 이렇게 찾아서 리메이크하는 그런 하나의 트렌드가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미인.

봄, 여름, 가을, 겨울, 민이었습니다. Wow. So, we've spent a lot of time revisiting Korean albums released in 1995. What a rich history of music we have. 정말 훌륭한 음악의 유산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지막 곡은 역시 95년도에 발매된 곡인데요. Probably not that many people are familiar, but there is a guitarist named Lee Hyun-suk, one of my favorite guitarists. Probably the most speediest guitarist. 정말 테크니션이자 정말 엄청난 기타리스트이시지만 또 이렇게 좋은 곡도 만든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95년도에 발매한 데뷔 앨범에 수록된 곡인데요. 학창시절이라는 곡으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0: 即将播出中文广播节目《首尔我来了》的重播。
1: 从首尔出发，
2: 聊生活，
1: 聊文化，
2: 也聊我们自己。
1: 这里是
3: 首尔我来了。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
1: 天涯放映厅。

우리 마그네 팀장님께서 전혀 못 맞출 것 같은데? 라고 해주셨는데, 여러분들 놀라셨나요? Can you guys guess the lyrics? 어떤 노래 제가, 아, 제가 아니죠. 이제 부캐가 읽어주신 걸까요? 아유, 분명히 제가 뉴스 나오면은 막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좀 따라하거든요. 네, 이렇게 생각대로 쉽게 이렇게 되진 않네요. 우리 선샘모닝 그룹업께서 새 코너다, 부캐 썸머 누나. 예? 지금 이거 트럼프 맞아요? 라고. 누구 같았는데요, 그러면요? 이게 트럼프 아니면 누군데요? 너무 트럼프 같지 않나요? 또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잠깐 이거 가사 읽어 주시고 이제 간 건데요. 예, 네, 여러분들. 마지막에 이제 킥이 있어요. On the very last part, Donald Trump president read something in Korean.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키죠.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한국어를 좀 배우셨나 봐요. 여러분들, 이 노래 가사 아시겠어요? 너무 어렵나요? 한번 그래도 맞춰보시면 제가 조금 되게 힘이 날 텐데. 문자번호 샵1013으로 맞춰보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이 왔다 그러는데 제목이 아픈지는 모르겠는데. So, I need a little break, so we're gonna have a listen to Olivia Dean, Man I Need.

Morning Groovers, this is not the time to sit back and relax. This is an extra quiz for you to guess. 여러분들 이거 퀴즈였어요. 제 낭독을 막 감상하는 시간이 아니라 노래 제목을 맞추는 퀴즈였는데 I guess it was quite high level, you know? It was pretty difficult for you guys to guess. So let me just go through this lyrics once again, okay? 그러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한국어 가사를 영어로 이제 바꿔가지고 약간 이제 변형을 해서 읽어드렸는데 제가 막 Hello, my name is Donald Trump 막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못 들으신 것 같아요. 우리 트럼프 대통령 딕션이 좀 별로였나 보다. 제가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 말고 그냥 똑바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Introduce me to someone good if there is any. 좋은 사람 뭐 약간 이런 것 같은데 소개시켜다 약간 그런 거죠. Introduce me to someone good if there is any. Someone who can love only me truly. Someone like water, someone like fire. I hope they're mature and sincere. And the lyric goes once again, Introduce me to someone good if there is any, because love takes practice too. Someone who cares about even the smallest things, I hope they have plenty of experience in love. Experiences, 아, 이거는 트럼프 부분이구나. 제가 이렇게 트럼프 멘트를 좀 이렇게 중간에 적어가지고, 예, 뭐, 사랑해요, 연애가 중요해. 이거는 다 이제 제가 지어낸 거고요. So that was the lyrics, everyone. 한번 잘 맞춰보시고요. 문자들이 왔는데 답은 하나도 안 오고 있어요. 와, 박은희 신사님 어떡해요. 이거 코너 망했다. 그죠? 좀만 더 연구를, 좀 레벨을 좀 낮춰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Anyways, 우리 서비님께서 오, 우리 모두 썸머피디님처럼 열심히 합시다. 김치 BTS밖에 안 들리는데. 웬일이야, 웬일이야. 이 김치 BTS는 심지어 가사가 아니거든요. 김치 BTS is not even part of the lyrics. But all you could hear is kimchi and BTS. Okay. 우리 체육부장님께서는 연애가 중계 어쩔 크크크 누가 쓴 거예요? 누가 썼긴요. 제가 썼죠. 이런 수준은 저만 쓸 수 있는. 제가 혼자 킥킥킥 하면서 막 썼거든요. 재밌겠는데? 막 이러면서. 아, 어떡하냐. 펭귄킬러님께서 목감기가 심하게 걸린 트럼프라고 생각하면 될 거야. 괜찮아. 마음으로 이해해주자. 우리 썸머를. 막 이런 느낌이신 것 같은데. 우리 펭귄킬러님. Yeah, I guess Donald Trump caught some cold. That's why his voice sounded a little more rusky. 우리 한몽규님께서 트럼프가 한국에 왔네요 선머피디님 이게 논란이 돼요 이러면 이제 가짜뉴스가 되는 거거든요 잠깐 모닝그룹 들렸다가 발만 담그고 이제 간 거죠 예. So the key part everyone once again was introduce me to someone good if there is any introduce me to someone good if there is any 좋아요. 아, 좀 이래야죠. 우리 모닝그룹어들. 제가 속이 다 시원한데. 이제 묵은 체증이 막 내려와서. 왜냐면 정답이 그래도 조금씩 왔어요. 오케이. 우리 서비님께서 조이의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이거 맞나요? 맞을까? 이거를 그대로. If you translate that part literally to English, it goes introduce me to someone good if there's any. So that might be the answer. And, oh. 우리 용기 내주신 신규 모닝그룹어 너무 감사해요 for making that courage to send in the answer our new morning groover 6438 shout out to you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원래 베이시스의 노래 그리고 슬기로운 의사생활 OST 조이가 부른 노래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또 음악적인 이런 지식까지 펼쳐주셨습니다 우리 6438 모닝그룹어 우선 어서 오시고요 반갑고요 이런 노력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답은 바로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맞습니다 Introduce me to someone good if there is any 안 되네.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이거 맞아요. 우리 모닝그룹어들. The original song is by Basis and of course Joy's version is very popular too.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가 정답이었습니다. 너무 어렵나요? 아 이거 번역하는 거 하지 말고 그냥 영어는 영어대로 한국어는 한국어대로 할까? 제가 다음 주 또 돌아올 때 한번 고민해 볼게요. So this segment will obviously continue again next Monday morning groovers. So get ready for it. 난이도 조절을 조금 해드릴게요. 우리 알바생들 머리 아프면 안 되니까요.
우리 선셋 모닝그룹밖에서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때로는 물처럼, 때로는 불처럼. 맞아요, 맞아요. 그 부분이었어요. So it goes sometimes like water, sometimes like fire. I hope they are mature and sincere. 이게 바로 그 가사거든요. 근데 선셋 모닝그룹밖에서 근데 트럼프 목소리만 남아 어떡해? 라고 해주셨어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어떻게 목소리만 들리고 그 말하는 소리는 안 들릴 수가 있죠? How can you be listening to someone's voice and not hear the lyrics at the same time? 아니, 귀는 똑같이 듣고 있는데 어떻게 트럼프만 들리냐고요. 좋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오실 일이 없을 것 같고요. 좀 다른 사람들이 좀 등장 와서 열일을 좀 해주셔야겠어요. Obviously, I have so many workers that are working for me. 우리 또제 알바생 중에 한 명이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었고. 또 다른 알바생들이 다음번에 이제 합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또 가사 읽어드릴 테니까 다음 주도 함께 해주시고요. We'll be working on this, okay? And of course, since we have suddenly, all of a sudden, started going live 3 times a week, we had, very short amount of time to prepare for this new segment. So, 여러분들 또 귀엽게 봐주시고요. 또 내일 또 다른 코너, 또 이제 목요일에는 또 다른 코너 이렇게 또 이렇게 바꿔가는 거죠, 여러분들. 함께 그래도 열심히 맞춰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Alright, morning groovers. Thank you so much for your participation. 앞으로 계속 함께 해주시고요. 이제 뉴스 읽어드리러 저는 가보도록 할게요. We're gonna now take a listen to 어떤 버전 들어볼까요? 우리 박오리 팀장님. Are we gonna listen to Joy's version or the original version? 좋아요. 우리 조이 버전은 요즘에 많이 들리니까 우리 바우리 팀장님께서 베이시스트로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So let's have a listen to this song altogether. 우리 이제 트럼프는 잊어주시고요. This is Basis.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알바생들이 여기서 딱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을 하시는 거냐면은요. 여러분들의 R&R 잘 들어주세요. 원곡자가 누군지 맞춰보시고요. 그 원곡자를 맞춰주신 다음에 내가 그 원곡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 알고 있는 것들 뭐 자유롭게 저한테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좀 고품격 있게 뮤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So we're gonna play a song for you and your job, our part-timers, your job is to guess who the original musician is. And then also feel free to send in anything you know about that musician. And we're gonna talk all about that musician all together. 이렇게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일단 정답은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준비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So we're gonna have a listen to a song called Nothing Compares to You. Nothing compares to you. 이 노래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뭔가 쩌렁쩌렁 이렇게 부르기 참 좋거든요. Sinead O'Connor. 이분이 좀이 노래 부른 걸로 되게 유명하게 알려져 있죠. So we're gonna have a listen to Sinead O'Connor's version of Nothing Compares to You. But did you guys know that this is a remade version? 이거 리메이크입니다, 여러분들. 오리지널 곡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은 원곡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너무 쉬워요. Easy peasy. 자, 여러분들 알아요. 그냥 맞추라고 하면은 어려운 거 알아요. I know it's hard. I know it's difficult. So I know it's high level. So I'm obviously gonna be a kind DJ to give you a hint. 또 여러분 친절한 썸머가 친절한 힌트 드릴게요. 오늘도 나갑니다. 이유식 힌트 이렇게 떠먹여 드리는 이유식 힌트입니다. And the hint will be shared in Korean version and English version altogether. 굉장히 또 친절한 썸머시죠? 자, 힌트는요. 이 원곡자의 가수의 직업은 아, 이 직업은 가수 맞아요. 이 원곡자의 직업은 가수가 맞고요. 자, 굳이 신분으로 따지자면 왕이 되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뭐좀 신데렐라, 백설공주 이런 공주님들이 엄청 이 사람을 좋아해요. 네, 아주 미쳐요, 미쳐. So this is my hint for you. Cinderella would probably know the answer because she just loves this man. She always waits for him. She always thinks about him. Let's just call him Cinderella's own boyfriend. 신데렐라의 남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설공주와 신데렐라의 남친 누굴까요? So that is the hint. So everyone, get ready to send in your answers. It's Sinead O'Connor의 Nothing Compares to의 원곡자 누구인지 문자번호 #1013으로 남겨주세요. So let's have a listen to Sinead O'Connor, Nothing Compares to You.

워터탱크님이 많이 들은 곡인데 가수를 몰라요라고 하셨는데 it doesn't matter whether you know the musician or not because that's where you learn. 여러분 모르셔도 돼요. 왜냐면 이렇게 또 같이 이렇게 음악 지식을 쌓는 그런 코너거든요. 그래서 오늘 몰랐던 대신에 듣고 나서 나중에 자랑하시는 거죠. 너 이거 원곡자 알아? 이러면서 이렇게 자랑 한번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Okay, are you guys all taking your guesses? 뭐 어렵나 봐요. 우리. 제가 그렇게까지 힌트를 들었는데, anyways, let's go through your messages. 우리 선생님께서, 꺄! 이게 얼마 만인지, 리메이크 리와인드, 원곡과 리메이크 경계를 넘나드는 코너 완전 좋아. Looks like you have been enjoying this segment, Sunset Morning Groover. 정답은, 프린트? 인쇄? 라고 해주셨는데, 아, 뭐 근접해요. 그쵸? 일부러 이러신 것 같긴 한데, 좋은 시도였습니다. 우리 선셋 모닝 그루버. 또 이렇게 힌트 제공 알바까지 지원해서 해주시고 계시네요. 아, 우리 얼짱님께서, 크크크크, 신데렐라 남친, 크크크크, 프린스죠. 프린스 좋아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Yeah, Cinderella's boyfriend, princess's boyfriend. 프린스죠. 예, 공주님의 남친, 신데렐라의 남친, 뱃살공주의 남친, 잠자는 숲속의 공주의 남친, 만인의 남친이에요. 그러면 뭐지? 3437 said, Prince, I always wanted to be prince, but reality, I'm a slave. Slave of money and love. Let's hope bright future to be a prince one day. I know, we always dreamed about it, right? I always wanted to become a princess, but now I'm a slave of companies, of work, money. Yeah, 이게 뭔가 slave 인생이 되어버렸네요. 그쵸? 우리 모두가 이제 마음만큼은 공주 왕자님이길 바라면서 오늘은 공주 mind, 왕자 attitude 갖추면서 하루를 보내보시도록 하고요. So the answer is Prince, everyone. 프린스가 정답이었습니다. 이 Nothing Compares to You가 원곡이 있는데 이 원곡자가 프린스고요. A lot of people actually associate this song, Nothing Compares to You, with Sinead O'Connor because that is like the most well-known and popular version. But the song was actually written by Prince too back in 1984. 80년대에 나온 노래예요. And it was first released back in 1985 by his side project band, The Family, and largely went unnoticed at the time. And to give you some fun fact about this song, Prince reportedly wrote and recorded the original demo in a very short amount of time. 대단하지 않나요? 이 노래를 녹음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은 거예요. 그냥 짧게 이거나 해볼까 하는 식으로 녹음을 한것 같아요. Showing just how effortlessly great songs sometimes come together. 그러니까 이런 명곡들이 사실 나타나고 이제 나오고 탄생하는 데에는 대단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And if you have watched the music video of Sinead O'Connor's version, the tears that actually appear near the end of the video were actually genuine. 이게 시네이드 오코너가 이 뮤직비디오 끝부분에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이 연기 눈물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O'Connor later revealed that she was actually thinking about her late mother while filming the scene. So that is the story behind that. And yes, the legend Sinead O'Connor sadly passed away back in 2023. 벌써 2년이 됐네요. 3년이 다 돼가네요. But even today, when people hear Nothing Compares to You, here is often the first voice that comes to mind, which is by Sinead O'Connor. 그래서 시네이드 오코너 목소리가 더 익숙하지만 프린스 버전도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모닝그루버들. 이게 리메이크 리와인드 코너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원곡 또좀풀 버전으로 들려드리려고 하거든요. So we are here to let you guys listen to the full version of this song by the original musician. 우리 백설공주의 남친 프린스의 버전도 함께 들어볼 거예요. So if you have any stories that you want to add on to this remake process by Sinead O'Connor or by Prince, let me know. 또 우리 프린스나 스네이드 오코너에 대해서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거나 하시면은 아직 시간 있으니까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시면 이따 소개해 드릴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Now it is time for us to respect the original musician. Let's have a listen to Prince's version, Nothing Compares to You.

I'm here to lighten up your morning, everyone. 여러분들의 아침을 화사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Goodbye, 화사 같은 summer가 오늘은 We're gonna open up today's 노래방 with a side 연예인 celebrity. 여러분들은 연예인 보신 적 있으신가요? Have you guys ever like encountered a celebrity in your lifetime? 우연히 어디선가 나도 모르게 연예인을 보신 적 있으신지 어떤 연예인을 보셨는지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저는 많이 많이 봤는데 어제도 봤어요. 어제는 근데 어떤 아나운서, 유명 아나운서를 봤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어떤 연예인 보셨나요? 여러분들이 바로 저의 연예인이라고 말씀드리면서 We're gonna get it started with Queen 노래방 to lighten up your morning a little bit more. 좋습니다. 항상 featuring Summer's Little TMI 퀴즈가 있는 노래방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몰라도 되지만 알아두면 은근슬쩍 재밌을 수도 있는 It is

Bang is back with Emon Sway. That's the Good Good Knower by Big Bang featuring Emon Sway. 여러분들 노래방 시간이 왔는데요. 우리 펭귄킬러님께서 아싸 노래방 마추픽추 관광 안내 광고에 나오셨나요? 원숭이 옷 입고 그걸 촐리스타 옷이라고 하는데 저 그거 입었었잖아요. 근데 광고에는 아쉽게도 안 나왔어요. 모델 발탁에는 실패했습니다. So I was never on the advertisement in Machu Picchu wearing that Cholita outfit. No, no, no, no, no.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과연 썸머는 페루에 있을 당시 그 랜덤하게 또 페루에서 어디에 출연한 적이 있을까요? 어딘가에 분명히 출연했거든요. So I did really appear in some place or whatever, thing, in Peru. So what might be the answer, everyone? 진짜 TMI인데 맞추면 재밌을걸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맞춰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인데요. More guesses. 아, 우리 또 서비님께서 라디오에 출연한 적이 있다. 에이, 이건 너무 쉽잖아요. And I wasn't really good at Spanish back then. 그래서 라디오에 출연할 정도로 제가 스페인어가 그렇게 뭐 출중한 것도 아니었고. Yeah, so that is not the answer. 땡! 라디오에서는 한국에만 출연했네요. So I was only on a radio show in South Korea, proudly. 3151 Morning Groover. 페루에서도, 아, 또요? 라디오에 출연했다? 혹시 DJ로? 아, 전혀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페루가 그렇게 사람이 없나요? 저를 쓰게. Buenos días, señores, señores, damas y caballeros. 막 이러면서 제가 막 했을 것 같아요. 아, 아쉽게도 할 수 있는 멘트가 요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제가 스페인어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잘하지 않았었어요. 예, 인턴을 했었어가지고. 라디오 땡입니다. 과연 라디오도 아니고 광고도 아니고 If it's not radio, if it's not an advertisement, where did summer appear? 도대체 summer 어디 출연한 거니? 여러분들 답이 나올 때까지 퀴즈는 계속됩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Oh, yeah, listen to my heartbeat. Anija, this is Michael Jackson, Smooth Criminal. Anya, no kenchani. Anya, you okay? Anya, you okay? This is Smooth Criminal, everyone. Smooth 한 아침 시작하고 계신가요? Are you all guessing the answer for the TMI quiz? Where did summer appear in Peru? What was it? Which show or which place did summer appear? 아, 서비님 벌써부터 힌트를 원하시네. 서비님께서 세 글자 힌트 주세요라고 했는데 아, 아직 정답이 근접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힌트는 조금 이른데 생각해볼게요. I'll take that into our consideration, but not just yet. You know, it's not the time for the hint. Because you're getting really close to the answer. For example, 선생님 그룹에서 아, 이 와중에 귀에 잘 들어오지는 않지만 세상 쓸데없는 이거를 여러분이 직접 말해주시니까 좀 상처다. 제가 혼자 쓸데없다고 말하는 건 괜찮은데 여러분이 아, 세상 쓸데없는 썸머의 TMI 이러니까 어쨌든 쓸데없는 썸머 누나의 TMI 퀴즈 도전 맞춰볼게요. 썸머 누나가 페루에서 4개월 있는 동안 출연한 곳 홈쇼핑 뭘 파셨나요? 아니면 패션쇼? 영화제? 으악, 아무거나 맞춰줘 제발 이라고 하셨습니다. So homeshopping, a fashion show, at a movie festival. You're getting too many answers, Sunset Morning Groovers. What is that one answer that you want to come up with? Smooth Criminal처럼 정답을 맞춰보세요. 홈쇼핑 여러분들, a lot of people told me that I should be a host for that home shopping. 여러분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어, 핸드폰 보세요. 이렇게 접히고 저렇게 접히고 얄쌍하니 마치 아주 날씬한 모델 같죠? 여러분들, 이렇게 접혀서 여기다 쏙 집어넣고 마감 딱 5분 전에 좋은 프라이스로 겟하도록 하세요. The time is almost up, morning viewers. So you only have a limited amount of time for this discount. So this is your one and only opportunity to get this phone. 이런 식으로 제가 쇼핑 뭐 이제 호스트를 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땡이에요. 한동안 나 이런 건 해볼까 생각을 한 적이 있지만 So that is not the case in Peru. Summer appeared here. 정답을 말씀드릴 뻔했어. 땡땡땡. 뭔가 방송과 관련되어 있기는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TV 프로그램인데요. So I appeared on a TV program. So what kind of TV program is that? 어떤 TV 프로그램일까요? 뭐 예능? 아니면 뭐 교양? 다큐? 뉴스? 서비님 어떠세요? Are you satisfied? Can you now guess the answer? 서비님 이제 한번 좀 열심히 집중하셔가지고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o go ahead. Where did summer appear? In which show did summer appear in Peru? So that is the TMI quiz that you have to answer. And are you okay? And are you okay?

It's time for us to go back to the 90s. Sweden duo Ace of Base 돌아왔습니다. The sign. We're gonna listen to the sign, everyone. While you guys take a guess to that little TMI quiz that I throw you guys to. 여러분들에게 확 던져드린 저의 그런 정말 쓸데없는 very very useless TMI quiz is here, everyone. And 우리 알바생들이 열심히 또 맞춰주시고 있어요. So yeah, big ups to you, our part-timers. You guys are doing great job. You guys are making a lot of effort to come up with that answer, so I'm very happy. So let's go ahead and read your answers right now. Happy Life Morning Group. 길 가다가 드라마에 출연하셨나요? 길 가다가 어떻게 드라마에 출연한 거죠? 아, 엑스트라로. 그냥 엑스트라 1 뭐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예, 드라마 촬영 현장이 없었고요. 제가 길 가다가 출연하는 건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Wouldn't this be impossible? Because I'm like beautiful, so I would be like the main character. 저는 이제 길 가다가 이렇게 지나가는 일 말고는 메인 캐릭터, 주인공. 죄송합니다. 우리 켄님께서 페루판 나는 솔로라고 해주셨네요. So did you appear on a Peruvian dating show? 그리고 우리 6543 모닝그룹은 설마 페루판 나는 솔로 The Bachelor Show? 라고 해주셨는데 그런 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었군요. 있었다면 출연했을 텐데. Hola, me llamo Summer. 안녕하세요. 저는 썸머라고 하고요. 사는 곳은 리마. 이러면서 아, 여러분 제가 나는 솔로를 요즘에 보고 있는데 So I'm watching this show 나는 솔로 I'm kind of like immersed into it. 굉장히 또 빠져서 보고 있는데 It got me thinking, would I also become the villain if I appear in that show? Because I cannot guarantee 100% that I am not gonna be the villain. Because we all have like different aspects of our personality, right? Because like I have like this side of me, I have that side of me. Like you are only watching me this side of Summer, but you don't know my personal life and everything. 그래서 사람은 인간이 되게 다양한 측면이 있는데 과연 내가 이 나는 솔로에 등장을 하면 과연 나도 빌런이 아니라고 100% 장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전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저한테 너무 다양한 면이 있으니까 그 면만 딱 일부가 화면에 비춰진다 보면은 그걸로 사람들이 평가할 거 아니에요. So, yeah, that is the reason why I would never appear on that show ever. 그래서 절대 이런 데 출연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떤가요? 제가 만약에 출연한다면 전 어떤 캐릭터일 것 같으세요? 정승, 현숙, 옥승? Suddenly it got into a 나는 솔로 conversation. But you guys have to watch that. That is like the hottest dating program in Korea. So if you're a listener who is a foreigner, like Benny or Benz, for example, like really, have a glance at this show. It's really, really fun. 이게 약간 다큐멘터리 같고 너무너무 재밌어요. 어쨌든 정답은 아닙니다. 썸머가 어떤 방송에 출연을 했어요. Summer appeared on a show in Peru, so you have to guess the genre. News, drama, or entertainment? 얘는 뭐 어디 출연했을까요? Take a guess while we have a listen to the rest.

0: All right, morning groupers, do you guys want to cool down a little bit?
1: I don't, but it's time for us to cool down a little bit. This is ABBA, The Winner Takes It All. 이 심오한 선곡은 뭔가요, 방미 팀장님? But anyways, morning groupers, TMI 퀴즈나 집중해보도록 하죠. Let's just focus on the TMI quiz because you're very close to that answer. 여러분들이 또 정답에 근접하니까 이젠 TMI 퀴즈에 좀 더 집중해보도록 할게요. Young H set, 칠레판 전국 노래 자랑! 빰빰빰빰빰 땡! 땡땡땡! 딩동댕 아니고 땡! 틀렸습니다. 다이님, 뉴스에 인터뷰에 나올 것 같습니다. So maybe you appeared on a news interview. 오! 285 하나 모닝 그룹어. 일기예보? Weather forecast? 얼마 전에 홍진경님이 우연히 뉴스 속에 일기예보에 지나가다가 찍힌 것처럼 우리 썸머피디님도 혹시 우연히 페루 뉴스에 등장하셨나요?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답은 무엇일까요? What might be the answer? The answer is... A news show. 빠밤. 뉴스쇼에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페루에서 이제 국제방송 국제 이제 방송에서 좀 나름 네임드 그런 뉴스 프로그램이었어요. 거기에 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So what I was doing in Peru back then was I was an interpreter. I was basically interpreting Korean to Spanish, Spanish to Korean, and sometimes I used English too because I was working in the Air Force and they were having this some sort of like business with a Korean company. 그 당시에 제가 이제 항공기지에서 인턴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항공우주산업과 함께 비행기 그 납품산업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 사업 와중에서 제가 승번역을 하는 그 인턴을 하고 있었는데 저도 나와가지고 찍히라고 해가지고 So like the employees in Korean, like the Korean employees, they would like be like Hey, come out! So I want you to also be on a TV show! 막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뭐 장군님이랑 또 이제 우리 한국 관계자분들 막 악수하는데 제가 막 통번역하고 있는 그 뭐 연출이죠? 막 그런 거를 하면서 등장을 했습니다.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또 좋은 추억이었어요. It was rather a good memory. Like, who would experience that ever? Like, all the way in Peru. 그래서 뭐 페루까지 와서 언제 이런 경험을 해보겠어 싶은 생각에 네, 즐겁게 또 그 연출을 했었습니다. I wasn't exactly like interpreting at that moment. Yeah, it was all acting, but it was quite fun. 어때요? 썸머의 TMI 퀴즈 여러분들 집중하다 보니까 온갖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것 같으세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That was my intention. Alright, morning groupers. This is over now. 이제 코인 노래방 문 닫을 거예요, 여러분들. I'm gonna get ready for the news and let you guys listen to the rest of the song. ABBA의 The Winner Takes It All 마지막으로 이제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Stationery stores, everyone. 문구점과 얽힌 추억 사연을 문자번호 #1013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저는 학교 끝나고 문구점 들리는 거 완전 필수 코스였습니다. So the place that I would go to after school would be a stationery store. And I just did a lot of like window shopping there. 그 어린 제가 항상 아이쇼핑을 열심히 했고 또 용돈 모아가지고 이렇게 무언가 제가 사고 싶은 거 사고 그랬을 때 되게 뿌듯했던 기억이 있네요. 아주 어렸을 때는 종이 인형을 그렇게 열심히 샀었어요. 그런 패키지 종이 인형이 되게 인기가 좀 있었거든요. 더 어렸을 때는. 그리고 as soon as I became a student, I went pen shopping a lot.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펜 되게 이렇게 깔별로 가지고 있고 막 그렇잖아요. 네, 제가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펜 욕심이 되게 많았어요. 펜과 필통 너무 많이 사와가지고 나중에 엄마한테도 좀 혼나고 그랬는데 우리 모닝그룹어들 문구점 하면 어떤 추억들이 떠오르시나요? 저한테 생각해보시고 알려주세요. And this song that we're about to listen to is a huge throwback song. 이거 그거 아닌가요? 막 그때여 오직 하나뿐인 그대 그 총알춤 아닌가요? 아 그건 소방차인가? 아닌가요? 오 우리 바우리 쌤 역시 잘 아시네요. So let's have a listen to 심신 오직 하나뿐인 그대.

topic is stationery stores. Your memories that is revolving around stationery stores. 9981 Morning River texted, 새로운 불량 도넛이 들어와서 친구들에게 막 사줬던 기억이 나네요. 아, 그리운 국민학교 시절. 자, 국민학교 나왔습니다. 좋아요. 우리 추억 얘기하니까 국민학교 세대분들 모두 모두 줄 서시고 나와주세요. 등판해주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Don't be shy. 불량 도넛. 아, 불량 식품들 진짜 많이 팔았던 것 같아요. 문구점 가면. 그런 거 사먹으면 엄마한테 맨날 혼났었는데 저 때는 쫀쫀이 같은 거 그리고 쇼다리라고 해서 이제 그런 오징어 구이 같은 것들 많이 팔았었는데 쫀쫀이 가끔 사먹었던 것 같아요. 9909 모닝그룹어, 어? 쫄쫄이라고 아시나요? 쫀쫀이도 있는데 쫄쫄이도 있나요? 옥수수만 나는 긴 막대같이 생긴 걸 연탄구멍에 한번 넣었다 빼면 쫀득쫀득 잘 익어서 너무 맛있었어요. 아, 쫄쫄이 맞아요. 이거였어요. 쫀쫀이가 아니라 쫄쫄이였나요? 어떻게 헷갈리네요. So name is really confusing, but I guess we're talking about the same thing together. 뭔가 그 옥수수만 나는 그게 그 특유의 그 불량식품 맛이거든요. 맞아요. 이거 그냥 생으로 먹어도 되는데 약간 이렇게 구워가지고 먹어도 나름 맛있었어요. 우리 반장님께서 문구점 아니죠? 문방구 아닌가요? 라떼는 문방구였는데 중학교 때 쉬는 시간마다 뛰쳐나가서 논두렁 밭두렁 사먹던 기억이 있네요. 문구점에서 문구보단 간식을 더 많이 사먹었던 기억이. So talking about another type of snacks that used to be sold in stationery stores back in the days, those unhealthy snacks. 와, 논두렁 밭두렁은 뭔가요? 제가 불량식품 나름 좀 알고 있는데 잘 몰라서 우리 박원희 기자님 또 밖에서 속 터지십니다. 이걸 왜 몰라? 라떼 엄청 유행했는데 심신을 알면서 이거를 왜 모르니? 이러면서 답답해하시는 것 같아요. 글쎄 우리가 약간 갭이 있지 않을까요, 팀장님? 아, 뭐 봐도 솔직히 아, 이거 약간 그런 건가요? 그 건빵 같은 그런 스낵인가요? 뭔가 건빵 스낵같이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옥수수 과자라고 또 우리 박은희 팀장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마담 되게 즐겨 드셨나 봐요. 이 옥수수 과자. 아, 그쵸. 왜 안 드셨겠어요. 우리 3378 모닝그룹어. 요즘에야 학교에서 준비물 공동구매도 많이 하고 해서 문구점 많이 없어졌죠. 라떼는 아침에 돈만 들고 가면 몇 학년이야 물어보곤 바로 그 주에 필요한 준비물을 주셨죠. 전 학년 교과 과정을 깨뜨리고 계셨던 사장님들 그리고 온갖 불량식품도 팔았었죠. 맞아요. 진짜 준비물 챙겨가지 않아서 급하게 학교 가기 전에 문구점에 딱 들리면 알아서 다 챙겨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And the stationery stores was like right next to school, like on your way to school, and they were totally aware of those ingredients, those things that you need to bring to school. 그래서 잘 알고 계셔서 뭔가 더 친숙하고 친해지기도 하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얼짱님께서 저는 고딩 때 잡지 많이 사다 봤어요. 동방신기의 팬이었거든요. 오, 카시오페아? 와와걸 잡지 점점점 매달 사서 보고 엽서도 쓴 기억이. 와, 저랑 똑같으세요. 저도 와와걸 잡지랑 미스터K였나? 뭐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잡지 안에 그 이달의 얼짱 이러면서 그 얼짱 사진들도 막 나오고 하두리 셀카 막 이런 거 나와가지고 막 그런 것들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되게 궁금했었어요. 이달의 얼짱은 누구인가? 이 사람 좀 예쁘다. 이 사람 되게 잘생겼네. 이러면서 이렇게 봤던 기억이. 근데 사진마다 특징이 다 코가 없으세요. 너무 이렇게 블러하게 나와가지고 코가 없는 얼짱들이 많았습니다. Anyways, it is time for a song break, but I want to see more of your messages. 계속해서 추억의 문구점 사연 관련해서 받고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 챙겨드리니까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Your memories that is revolving around stationery stores. 리듬을 쳐줘요. 이 노래 오랜만에 들어볼까요? This is 김한선, 리듬 속의 그 춤을.

Woohoo! I just came back after a dance session. 0249 모닝그룹어, 저는 친구들 사주면서 돈 다 쓴 기억이 있어요. 엄마한테 들키면 후들후들. Wow, I want to be your friend. You used to buy for all of your friends in stationery stores? Wow, 진짜 멋지신데요? 사고 싶은 거 다 사, 뭐 이런 멋진 친구셨나 봐요. 진짜 제 종이 인형도 좀 사주시지 그러셨나요? 저 돈 모는 거 너무 힘들었거든요. 용돈 달라고 할 때마다 어찌나 눈치가 보이던지 너 또 종이 인형 살 거지? 이러면서 혼났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 7988 모닝그룹어, 문방구에서 미니카 사던 시절이 생각나네. 와, 미니카, what a throwback. 저도 미니카 진짜 좋아했어요. 저는 오빠가 있어서 남자들의 장난감도 많이 가지고 놀았거든요. 미니카랑 그 팽이 같은 거 있거든요. 그 당시 탑블레이드였나? 그런 팽이가 아무튼 있어요. 그래서 그거 사가지고 막 남자애들이랑 학교에서 경합하고 막 이랬었던 기억이 있는데, well, Minica is definitely a throwback. I used to enjoy buying them too. 이거 조립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종이박스 안에 딱 들어있어가지고 조립해서 건전지를 넣고 이렇게 가는 미니카였었던 것 같은데. 우리 브래들리 모닝 루버, 라떼는 문방구에서 줄을 감아서 던지는 팽이를 샀던 기억이 나네요. 팽이에 대한 욕심, 썸머피디님 파이팅요. 아, 팽이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탑블레이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씩 감아가지고 하는 그 버전을 말씀을 드렸는데, 또 줄을 감는 팽이 버전을 이제 말씀을 해주시네요. 근데 뭔지 알아요. 그 줄 되게 뱀같이 생겼잖아요. 초록색깔 꿈틀꿈틀거리는 거 이렇게 말아가지고 휑 해가지고 팽이 하는 거. 요즘 애들 왜 팽이 가지고 안 놀아요? 너무너무 재밌는데. 5776 Morning Groover, 저는 마지막 국민학교 세대인데요. 문방구에 쪼그리고 앉아서 하던 게임이 생각나서 보내봅니다. 짱겜보, 비바 이렇게 노래도 나오고 가위바위보 해서 숫자만큼 메달이 나왔던 것 같아요. 오래되어 기억이 가물가물. So you're talking about all those throwback games. Rock, scissors, paper game, I guess. 짱겜보도 결국에는 가위바위보 아닌가요? 짱겜보 이러면서 하는 거 아닌가요? 묵찌빠는 아는데, 대댄찌도 알고요. 대댄찌는 아직도 저 해요. 뭔가 자리 결정할 때, 야 그럼 대댄찌. 진짜 나이 33이나 먹고 이렇게 대댄찌 아직도 되게 좋아합니다. 진심이거든요. 가위바위보에도 진심, 그리고 대댄찌에도 진심. 우리 998 하나 모닝그룹에게 오늘 선물 챙겨드릴게요. Thank you everyone for sending in your throwback memories around the stationery stores. That is it for Time Capsule Chronicles today, and we're going to wrap up this segment with a song. This is Heidi, Jinny. Stay tuned!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0: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Good morning and good evening and welcome to 101.2, 101.3, your go-to morning music sanctuary. This is your DJ, producer EQ, here to ease you into the weekend. We're usually live every Monday to Friday from 10 to 12, but today is Saturday, highlight edition day. Whether you missed a moment or just want to relive the vibes, we've handpicked the finest moments from the past week for you. 한 주 동안 1012, 1013의 최고의 순간들을 모은 하이라이트 에디션입니다. 반갑습니다. In the first hour, we'll revisit the music boutique, my personal hand-curated lineup of sounds for your musical hunger. So settle in, take a breath, and let 101.2, 101.3 be the soundtrack to your Saturday. 사실 오늘의 주제, 이 유전의 힘, 이 노력보다 더 우위일 수 있다라는 이 연구 결과, 이 또 주제를 놓고 이걸 어떻게 이 뮤직부티크 주제로 이어볼까 고민을 먼저 하다가 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확실히 어떤 이 무리수의 기획을 해버렸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일단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So truth be told, our topic for today, the notion that the influence of genetics could actually come before sheer effort, had me raking my brain trying to fit into our music boutique theme. I think I definitely pulled a bit of a crazy stunt with this plan, I think. Still, it's a done deal, so I will dive in no matter what. 오늘의 주제는 먼저 저의 이 개인적인 생각임을 밝혀둡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견의 여지가 없는 천재 뮤지션입니다. 이 천재 뮤지션, 어떤 기준에서 천재 뮤지션이야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재능을 타고난 사람이겠죠. 그죠? 하지만 확실한 기준을 하나 이제 마련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기준은 이 전무한 음악을 만들어낸 전후무후 아티스트입니다. So, today's topic might stir some controversy. So basically, it is DJ EQ's pick for undisputed genius artist who shaped popular music as we know it, one of a kind artist, so to speak. 그러니까 일단 저의 첫 번째 기준은 이 분이 만들어낸 음악이 그 전에는 분명히 없었던 음악이라는 어떤 그런 기준을 갖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음악 기존의 스타일을 정말 잘하는 아티스트 말고요. 이 전에 없는 음악을 먼저 만들어낸 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 분 이후에 이 음악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려고 따라한 He has to have created music that is unprecedented, something that never existed before, but also that a lot of people were so impressed by this new direction of the music that want to imitate his or her music. 일단 그런 이 기준을 갖고 일단 선정한 거니까요. 저의 아주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So first artist that I'll be talking about today is a folk singer-songwriter named Nick Drake. 저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모든 게 개인적인 생각이죠. 그죠? 이 아티스트의 음악을 들었을 때 저거를 어떻게 치지? 저건 어떻게 하는 거야? 저거를 카피할 수 있을까 내가? 라는 So, when I listened to this person's music, it shocked me because it sounded like something that I can never copy. 내가 절대 카피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음악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So Nick Drake was a very accomplished acoustic guitarist, first of all, known for his intricate fingerpicking and also the use of very unconventional tunings, which gave his music a very distinctive and ethereal quality. 절대 내가 카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이유는 알게 됐어요. 그 이유는 뭐였냐면은 그분이 기타를 튜닝하는 방식이 정말 보통 튜닝으로 하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만들어졌구나라는 것은 알게 됐지만
한번 들어보시죠. 저의 넘버원 지니어스 아티스트 첫 번째 아티스트입니다. 닉 드레이크, 리버맨.

So, music boutique, undisputed genius who paved the way suggest a new direction for the music industry. 그죠? 약간 그런 좀 무리수의 기획이라고 생각했는데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리수가 아니라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So, first genius artist, the groundbreaking artist on my list was Nick Drake, a British folk singer-songwriter. Wisdom님께서 튜닝이 그러면은 일반적인 미랄의 솔시미가 아닌 건가요? 그럼 코드도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코드도 아닌 것 같고 하하하. Right, Wisdom님 says 미랄의 솔시미 that is the tuning of the guitar. Actually, 미시 레 솔 라 미죠. 잘못 알고 계신데요, Wisdom님. So the tuning that Nick Drake used is called the Nick Drake tuning. 그래서 이제 굵은 줄부터 C 그러니까 도, 솔, 도, 파, 도, 미 아주 희한한 튜닝이죠. 근데 물론 지금은 굉장히 대중화된 상태입니다. But at the time, people were going like, what kind of tuning is that? 그러니까 코드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항상 이제 코드를 손으로 잡잖아요. 그런 어떤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데 이 튜닝에서는 완전 기타 잡는 법이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there is an infinite possibility of getting different harmonies and sonic possibilities that we can find there through this different tuning. 맞습니다. Thing about Nick Drake is just so tragic because he was only active for about 7 years. 이분이 정말 액티브하게 음악을 한 게 7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And he suffered from severe depression and he was very reluctant to perform in front of live audiences. 이분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또 이제 우울증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공연하는 것 자체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he mostly did private recording all by himself. 보통 이제 스튜디오 혼자 들어가서 그냥 아무도 없이 혼자서 기타 치면서 녹음을 했다고 하고요. So he died tragically when he was only 26 due to overdose of antidepressants. 또 이렇게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래서 그분의 음악을 이분이 살아계실 때는 거의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That's what's so tragic about his music. It was only after he passed away that people started discovering his music. 그래서 이제 한 70년대 중반까지도 이분의 음악은 알려지지 않았고요. 70년대 이제 후반에 들어서 이제 음반이 사후에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닉 드레이크는 본인의 음악이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죠. Okay, so let me go to my number two artist, undisputed music genius who shaped the music history. 두 번째 분은 뭐 이제 제가 많이 소개를 했던 분인데 the jazz pianist Bill Evans입니다. He's regarded as the musical genius for his transformative impact on jazz piano. 근데 이 지니어스 아티스트를 이제 선정을 하고 굉장히 고민인 게 저는 누가 지니어스다라는 생각은 확고하기 때문에 이 아티스트를 선정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I mean, I have a very firm belief on who I think are the geniuses, right? But the trouble was, how do I, justify my selection?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는 게참 힘들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빌 에반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 하면은 jazz piano really transformed and people a lot of people consider jazz piano before and after Bill Evans. Bill Evans 같은 경우는 이 classically trained 된 그런 아티스트였어요. 그래서 이 클래식 음악에 대한 조예가 굉장히 깊고 또 이렇게 그런 분이었는데 he drew a lot of inspiration from impressionist composers like Debussy and Ravel. 이 데뷔시나 디뷔시나 이제 라벨 같은 그런 아티스트의 큰 영감을 받아서 그런 어떤 클래식한 그런 화성이나 하모니 같은 것들을 재즈에 이렇게 접목을 시킨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빌 에반스의 그런 피아노는 너무 고급스럽고 아 이게 재즈이긴 한데 이건 정말 새로운 재즈 아닌가라는 이 생각을 하게 된 그런 이 뮤지션입니다. 그래서 빌 에반스 넘버 투 지니어스 소개해드리고요. 좀 대부분의 곡들이 조금 듣기가 쉽지는 않은 곡인데 데니 보이를 본인의 스타일로 이렇게 편곡해서 연주한 곡입니다. A lot of Bill Evans music, I would have to say, is not easy listening, listener-friendly type of music, but this one is his interpretation of the old classic Danny Boy, old folk song. Danny Boy를 빌 에반스가 해석한 그런 곡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Bill Evans, Danny Boy. My number two undisputed genius artist was Bill Evans. 설명하기 참 힘들어요. It's really hard to explain why he is great. Hard to explain his greatness. But he really expanded the jazz genre by incorporating classical elements. 그래서 빌 에반스의 음악을 들으면은 와 재즈인데도 너무 고급스럽고 엘리간트하고 이 폭발적인 재즈의 어떤 그 매력보다는 이 잔잔하게 이렇게 퍼지는 재즈의 매력을 알게 해준 그런 피아니스트였던 것 같습니다. So, Miles Davis was really high on Bill Evans. He sought after Bill Evans. 정말 빌 에반스를 정말 총애하는 분이셨죠. 마일스 데이비스가. 마일스 데이비스가 이제 총애하는 분들은 대부분 엄청난 거장이 된 분들이죠. 결국에는. Although he played with Miles just a short time, he helped make the album by Miles Davis titled Kind of Blue. 이 쿨 재즈의 또 마스터피스이죠. 이 Kind of Blue 앨범에서 바로 이 빌 에반스가 이렇게 피아니스트로 함께 했는데 정말 그 영향이 느껴지는 이 쿨 재즈를 마일스 데이비스와 빌 에반스가 같이 만들었구나 라는 So a lot of people say cool jazz is a collaboration between Miles Davis and Bill Evans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It's all kind of subjective 개인적인 어떤 판단에 따라서 또 다르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o let me get to my genius, this undisputed genius artist number three is 약간 좀 락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Jimi Hendrix. I think if you tuned in for to this program for long enough, you know that Jimi Hendrix is my number one artist. 이 Jimi Hendrix는 왜 위대한가? So let me explain why Jimi Hendrix is amazing. 블루스 기타에서 이제 락 기타로 가는 그 전환점이 있었어요. So there was a transition between going from blues guitar to rock guitar. Although blues guitar was a heavy influence on rock guitar, blues 기타는 분명히 락 기타에 큰 영향을 주긴 했어요. 하지만 분명한 차이점은 있어요. But there is a fine line between blues guitar and rock guitar. 블루스 기타에서 락 기타로 넘어가는 분명히 지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은 뭐냐 블루스 기타는 보다는 락 기타는 확실히 더 폭발력이 있고 이 드라이브감이 있고 어떤 그 어떤 스타일에서 오는 스웨거가 있습니다. So rock guitar has that destructiveness, the drive and the swagger that is really differentiated from blues guitar. I think Jimi Hendrix was right in the middle of it. 그러니까 바로 그 다리가 되어준 분이 이 지미 헨드릭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I do believe that the Jimi Hendrix is a progenitor of rock guitar. 우리가 생각하는 이 rock guitar의 쿨한 면, 그 위대한 면을 바로 지미 헨드릭스에서 나왔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That is my personal opinion. 근데 we just talked about his guitar playing. 이 기타 영역에서만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 지미 헨드릭스의 퍼포먼스와 작곡, 그 다음에 보컬은 아직 이야기도 안 했는데 기타라는 영역만에서도 그냥 He was just a, you know, genius. 여기까지만 하고 지미 헨드릭스 곡 준비했습니다. Manic Depression.

Welcome back to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I'm your PD, DJ EQ. Just wanted to let you know that we are running an open chatting room for our listeners to come in and chat with each other. You can find our open chatting room on your KTalk app by going to open chatting channel and search for 101.2, 101.3 or TBS EFM.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한 오픈 채팅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KTalk 앱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또는 TBS EFM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Now back to our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지미 핸드릭스, Manic Depression 끝에 막 노이즈 들리시죠? Nobody did those kind of things before Jimi Hendrix. 지미 핸드릭스가 하니까 저게 멋진 거구나. 나도 따라할래. 그렇게 된 거죠. So, 이 기획은 제 생각에는 오늘은 다 못 끝낼 것 같고요. Let me do part one and maybe come back tomorrow or day after tomorrow for the finale version of Genius, Undisputed Genius Edition. 다음 분은 인트로에서 이 제가 생각하는 지니어스는 전무한 음악을 만들어낸 전무후무한 아티스트라고 했었죠. So in the intro, I mentioned the genius artist that I consider to be is someone who made music that never existed before, right? 하지만 이분은 전무후무한 음악을 만들어낸 전무후무한 아티스트라고 생각합니다. So let me explain why. So the type of music that he played, right? Everybody loved it, and everybody revered him for his distinct style. But I think people try to kind of imitate and follow after his footstep, trying to do his style of music. 하지만 저는 I don't think people were successful in doing that. 이분의 음악을 따라하려고 했지만은 이분의 음악을 제대로 잘하는 사람은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Who am I talking about? It's Prince. Prince 같은 음악은 전에도 없었고 아직도 Prince와 근접한 음악을 하는 사람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Again, it's my personal opinion. 그래서 저는 들려드릴 곡을 이 곡은 바로 이제 86년에 발표가 된 곡인데 저는 이 곡을 들었을 때 그냥 이미 그냥 끝이다 이거는. 이런 음악을 또 누가 하겠냐라고 생각했습니다. 들어보시죠. Prince, Kiss.

0: Kiss.
1: 지금 들어도 그냥 어안이 벙벙한 그런 음악입니다. Amazing mix of funk, soul, and blues, and such a great pop sensibilities that he had, right? Because he made hit songs, right? That sounded completely different from other usually pop hits. 이 히트곡을 만들었지만은 다른 히트곡과는 전혀 다르게 들리는 히트곡. 이런 곡이 히트를 칠수 있어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곡들을 히트로 만들었죠. I remember watching Pretty Woman, 이 귀여운 연인 starring Julia Roberts and 두 분.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분. Julia Roberts was invited to Richard Gere, right? Richard Gere's home, and then she was taking a bath, and then she was listening to this song, Prince Kiss. 이 곡을 막 너무 즐겁게 이제 헤드폰을 끼고 막 듣고 있었어요. She was listening to this song, humming after this song. 이 바로 이 곡이었는데, and then Richard Gere was kind of really curious. 도대체 어떤 음악을 듣고 있길래 그렇게 좋아하나 즐거워하나? 그래서 어떤 음악이냐고. 그러니까 Prince Kiss를 듣고 있다고. 그러니까 Julia Roberts said, "Don't you just love Prince?" And then Richard Gere said, "More than the life itself, huh?" 약간 그 인생보다 더 많이?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던 그런 씬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이 음악도 함께 그 씬과 함께 항상 기억이 나는 그런 음악인데요. So Prince was my number four genius. So one more song to go before my undisputed music genius edition for Music Boutique. 2778님께서 문자 주셨는데 천재 재즈 음악의 설명과 들으니 프린스의 키스가 더 실감나게 좋아요. 그렇군요. So Prince Kiss sounds even better with the explanation about the genius.

left us. So, but Prince was very, you know, active in his playing days. 정말 많은 작품들을 남기고 가셨기 때문에 아직 충분히 즐길 만한 것들을 많이 주고 가셨다는 점에서는 좀 위안이 되긴 합니다. But he left us too soon. 정말 이분이 70대, 80대에는 어떤 음악을 할까 굉장히 궁금해하기도 했었는데 말이죠. So, okay, one more artist on my undisputed genius list is, I don't know, you might go like, 어? 그래요? 이분들이 정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When I try to explain their music, 이분들의 음악이 흑인 음악인지 백인 음악인지, 그렇죠? 왜냐하면 또 이제 흑인 음악은 흑인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또 선입견이 있잖아요, right? People are kind of puzzled whether we should define their music as black music or white music. Doesn't really matter, right? 하지만 이 흑인 뮤지션들도 이분들의 음악, 이분들은 백인입니다. 흑인 뮤지션들도 이분들에 대한 존경심이 굉장히 크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점인데요. The musicians that I'm talking about is the Beastie Boys. 이분들은 왜 위대한가? I thought about it, right? They are groundbreaking in many different arenas of music. First of all, they were very not afraid of bending genres. 이분들한테는 어떤 음악 장르는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Because they fused a lot of different influences and genres onto their music to make a Beastie Boy music. Beastie Boy 음악은 정말 많은 것들을 갖다 이제 혼합한 음악인데 제가 가장 주목 있게 보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 sampling입니다. So if you listen to Beastie Boy's music, you'll notice they incorporate a lot of different samples. 여기서 말하는 샘플은 뭐냐면은 어떤 음악적인 샘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 노이즈일 수도 있고 어떤 영화에서 나오는 대사일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이 사운드 샘플을 본인들의 음악에 아주 seamless하게 정말 너무 자연스럽게 갖다 그냥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비스티 보이스의 어떤 그런 쿨한 면을 설명해주는 대목이 바로 그 샘플링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설명이 됐나요? 좀 힘들죠, 이야기가, 그죠? 하지만 들어보시면은 와, 정말 굉장히 다양한 소리가 들어있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You'll notice a lot of diverse array of samples that were used in their music. 한번 들어보시죠. Beastie Boys의 곡입니다. 오늘 마지막 지니어스입니다. Sabotage.

사연 좀 소개해드리고 신청곡도 좀 틀어드릴까 하는데요. Talking about today's topic of what genes was I born with thanks to my parents or grandparents 그죠? 이 산들산들아님께서 메시지 주셨는데 저희 아빠가 보는 눈이 높아요. 웬만해서는 아빠의 높은 기준을 넘기는 힘들어요. 그런 아빠 덕분에 제가 좋은 음악을 듣는 귀를 가질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1012, 1013도 알게 된것 같아요. 오늘은 듣고 싶은 곡 하나만 신청할게요. 요즘 REM의 Nice Swimming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어릴 때랑은 또 다르게 들려서 운전하면서 또 밤에 자기 전에도 듣곤 해요라고 이렇게 신청곡까지 주셨고요. 산들산들아님 says my dad has always had very high standard. It's not easy to impress him, but I think that's exactly why I developed a good ear for music. Maybe it's also how I ended up discovering 1012, 1013. So today I'd like to request this song that I've been completely drawn to lately. REM's Nice Swimming. 그런 높은 어떤 귀를 갖고 또 1012를 발견하셨다라는 말씀 정말 높은 칭찬이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곡인데 들어보겠습니다. 산드산드라님의 신청곡 REM Night Swimming.

second track on my dance playlist, Jamiroquai Canned Heat. Jamiroquai, of course, English acid jazz funk band from London, fronted by JK, vocalist JK. 아주 멋진 그 모자를 항상 쓰고 나오는 그런 분들이죠. They're huge in the late 90s and early 2000s with their brand of funk and acid jazz. 그럼 다음 트랙으로 한번 가볼게요. Next track is by Groove Armada, another English electronic duo composed of Andy Cato and Tom Findlay. 이분들은 약간 그 chill out, 지금 들으신 것처럼 약간의 템포가 그렇게 빠르지 않지만 역시 그들만의 그루브를 갖고 있는 Groove Armada, as the name suggests. 곡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At the River.

So, summer dance playlist. I don't know. It's kind of too early to call it a summer dance playlist, don't you think? But our cutie names apparently find it very 시원해. Cool. 뽀님께서도 시원하다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곡이 좋다라고 하셨는데 뽀님께서 춤은 안 춰질 것 같은데 그렇죠? My definition of dance music is not really a dance music that induces a dance. 뭔가 이제 마음의 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 소리. Groove Armada at the River. 약간 이렇게 chill out. 그러니까 lower tempo 곡들도 참 잘 쓰는 그런 밴드이죠. Let's move on to next another UK electronic band, Metronomy라는 밴드인데요. 역시 이 감각적인 멜로디가 있는 그런 밴드인데 their sound is very minimal, so they don't use too much of electronic sample. 하지만 그들만의 상당히 독특한 감성을 또 자랑하는. In the electronic dance band입니다. Metronomy. The song is The Bay.

what you just listened to was a Primal Scream, a Scottish rock band. The song was Loaded. So, getting toward the end of the playlist, 마지막 곡인데요. 오늘 프로그램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I think all of the band except Primal Scream, which was a Scottish band, right? Or all UK bands, except the last band. Last band, Justice라는 밴드인데요. It's a French electronic music duo consisting of Gaspar OJ and Xavier D. Rosnay. 두 분의 듀오인데 너무 뭐 너무나도 유명한 분이라서 D-A-N-C-E라는 곡으로 오늘 마지막 곡 준비했습니다. Hope you enjoyed my dance jam compilation playlist. 독더미님께서는 동남아의 한적한 리조트에서 들으면 좋을 느낌. It'll be a good playlist to listen to on a peaceful, calm resort-like places in somewhere down in the Southeast Asia.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도 좋고요. 어디서든 그냥 일상에서 들어도 좋은 음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So, Justice Song, D-A-N-C-E.

Welcome back to Highlight Edition of 112-113. I'm your PD, DJ EQ. Just wanted to let you know that we are running an open chatting room for our listeners to come in and chat with each other. You can find our open chatting room on your KTalk app by going to open chatting channel and search for 112-113 or TBS EFM.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한 오픈 채팅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KTalk 앱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또는 TBS EFM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Now back to our highlight edition of 112-113. 노래를 30년 전에 노래를 듣는다는 거는 그 동안에 또 있었던 일들, 그 당시에 안 좋았던 기억까지도 다 소환을 하는 그런 것이라서 좀 여러 가지 감정이 오고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Listening to songs from 30 years ago brings back not only the good memories but also the tragic and you know, sad ones as well. A lot of mixed feelings, so to speak, right? 좋습니다. 오늘은 95년도에 발매된 이 가요 앨범들 다시 조명해보는 시간 갖고 있는데요. We are revisiting some of the iconic albums that was released in the year 1995. 근데 이제 조사해보니까 너무 많이 그 해에 발표가 돼서 솔직히 어떤 앨범을 소개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데 I don't think I will be able to you know, go through all of the albums that I prepared for today. 하지만 이 앨범만큼은 정말 꼭 짚고 넘어가야 된 앨범인데요. This one album that I must cover is album by Next, the band Next. Their album titled The Return of Next Part 2 World. 이제 Part 1 다음에 이제 나온 Part 2 World는 굉장히 다른 의미의 또 Next 역사상 다른 의미의 앨범이었는데 It was the time when they finally had a very stable members. 우리가 이제 넥스트로 기억하는 그런 라인업은 여러 가지겠지만은 딱 이때 밴드 멤버들을 가장 많이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기타의 김세왕 씨, 베이스 김영석 씨, 그다음에 또 드럼의 이수용 씨 이렇게 딱 그 멤버들을 기억을 하고 있죠, 그죠? 아마도 그때가 정말 최고의 그런 전성기가 아니었나 생각하는데요. What is important about this album is that Sinatra wasn't really satisfied. How his album sounded. 시네셔 씨 같은 경우는 Part 1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앨범이었는데 He didn't really like how it sounded. 그 이제 앨범의 그 사운드에 만족을 못했다고 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만들었는데 사운드는 내가 원하는 이 사운드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What he did eventually did was getting a very renowned engineer and producer figure from abroad. 그 당시에 이제 믹 글라썹이라는 이제 UK 프로듀서이자 엔지니어 분을 한국으로 모셔온 겁니다. So he would recruit Mick Glossop to produce this album and he had him come to Korea. 그래서 그분이 이제 처음에 오셨을 때 일화가 있는데 최고급의 이제 어떤 그 리코딩 스튜디오로 모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딱 녹음실에 들어가니까 최고의 믹싱 콘솔과 뭐 최고의 장비들이 이제 딱 구비된 그런 스튜디오였다고 합니다. So when he came into the studio with all this high-tech and state-of-the-art equipment, you know, consoles and, you know, outboards and all that stuff. And what he said was, can I have a manual for this? 이 매뉴얼 좀 가져다 주세요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3일 동안 이 녹음실에 연결된 모든 케이블을 다 뽑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매뉴얼을 보면서 3일 동안에 케이블들을 다 다시 연결을 했다고 합니다. 이 패칭이라고 하는데 패치를 완전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제 새로 그분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3일 동안 for 3 whole days. 그래서 이제 그 넥스트 멤버들은 아, 이 비싼 돈 주고 이분 모셔왔는데 아, 왜 이 케이블 연결만 하고 계시지 3일 동안.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굉장히 불안한 모습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So the Sinachar and the company, all the members were kind of curious, what is he doing, you know, working with the cables. 그래서 이제 케이블을 다 다시 연결한 다음에 He had Mr. Kim Sewang, the guitarist, come into the studio and have him play guitar. 그래서 다 연결한 다음에 김상 씨를 스튜디오로 모신 다음에 한번 기타를 쳐보세요라고 이렇게 딱 쳐봤대요. 그랬더니 It sounded, 그래, 우리가 듣던 사운드가 바로 이런 사운드였지. It sounded 100% different from what he used to hear from the studio. 그래서 이 기본부터 다시 한 거예요, 이분이 이 스튜디오 작업을. 그래서 아주 좋은 사운드. 지금 들어도 이 Part 2, The World 앨범 사운드는 정말 손색이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나 훌륭한 사운드였죠. 그래서 It's amazing what an engineer of that kind of caliber can do for your sound. 그래서 이 앨범에서 이 참, 어떤 곡을 틀어야 될지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트랙은 Comerican Blues라는 트랙입니다. Track that combines 풍물놀이 and a lot of layerings and dubbings of different sounds. 그래서 그 앨범 후일담을 들어봐도 그 미크 라섭 역시 그 코메리칸 블루스가 정말 가장 만들기가 챌린징한 그런 이 트랙이었다고 합니다. 그 곡은 얼마 전에 들었기 때문에 어떤 곡을 들을까 고민하다가 이 곡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넥스트의 Money라는 곡 듣고 오시죠.

Next money. 와우. 지금 들어도 손색이 없죠. What a sound that was. 맞아요. Return of the Next Part 1 and Part 2가 있는데요. Money is from Part 2. Part 1 역시 굉장한 어떤 브레이크스루가 있었던 앨범이긴 합니다. Like the Destruction of the Shell, Dreamer 뭐 그런 곡이 있었던 앨범인데 사운드 면에서는 월드에서 굉장히 이 I would say there has been a quantum leap in terms of sound quality of the whole album. 그래서 이렇게 엔지니어를 모셔서 이렇게 사운드 업그레이드를 하는 분도 계시지만 모시는 걸로 부족하다. 그냥 아예 미국으로 가자. So there was this artist who was not just satisfied in bringing in a outside engineer, a foreign engineer to Korea. So he would just go to the very country. 아예 미국으로 건너가 버리신 분도 계시죠. 7211님께서 95년이면 이승환의 네 번째 앨범 휴먼이 나온 해로 그때 중등이었던 전 완전 잠 못 자고 CD가 닳고 다를 때까지 듣고 했었어요. I think this is what a lot of people would feel the same. 1995, 7211님 was in middle school and she just couldn't sleep listening to 이승환's fourth album, Human. So in 1995, I mean, 이승환 was a very hugely successful, you know, figure, you know, already. 이미 95년까지는 이미 그 시점에서 이승환 씨는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그런 싱어송 라이터였었죠. But just like Sinatra, he was hungry for more. He was hungry to upgrade his sound and arrangement. So what he would do is, okay, I want to go to the States and hire a producer and record the whole album there. 아예 그냥 앨범 전체를 미국에 가서 녹음을 하자. 그럼 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었겠죠. So he would, the choice of producer that he had was a Grammy winning producer named David Campbell. 그 당시에 최고의 프로듀서 중에 한 분이었던 캠벌 씨와 작업을 하게 되는데 또 한국에서는 이제 정석원 씨, 공일오비의 정석원 씨와 함께 공동 프로듀서로 LA로 향하게 됩니다. So if you listen to the whole album of 이승환's Human, you are very familiar with song like 천일 동안. 이 천일 동안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그 곡 그 면면을 들여다 보면은 the session musicians that played on that track was the best session men's that was offered at the time. 그 당시에 정말 최고의 세션맨들, 뭐 데이비 포스터와 함께 일했던 그런 분들이 작업을 했던 그 곡은 지금 들어도 너무 훌륭하죠. And the bassist and you know people were all session men who worked with

David Foster and Quincy Jones. 정말 최고의 세션맨들이 이제 갈아 넣어서 만든 트랙이니까 너무, 지금 들어도 너무 훌륭하죠. 가족이라는 곡은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요. I'm sure that you have heard 가족 many times. So I picked a song from that album that really shows the musicianship and the complete sound that was put together by the producer David Campbell. 이 악녀 탄생이라는 곡인데 와, 지금 들어도 굉장히 프레쉬하고 멋지게 들리는 그런 디스코 사운드가 인상적인 곡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이승환 from his 1995 album Human, 악녀 탄생.

What you're hearing is Pom Yeon Gayeol, Mien, also released in 1995. I think this was a very important event in Korean music history because Pom Yeon Gayeol band, like Pom Yeon Gayeol covering Shin Jung-hyun's Mien, I think that's when we sort of started looking back and dig into the past and find the gems. 우리의 과거의 어떤 유산을 뒤돌아보면서 아주 보석 같은 노래를 다시 이렇게 찾아서 리메이크하는 그런 하나의 트렌드가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미인.

봄, 여름, 가을, 겨울, 민이었습니다. Wow. So, we've spent a lot of time revisiting Korean albums released in 1995. What a rich history of music we have. 정말 훌륭한 음악의 유산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지막 곡은 역시 95년도에 발매된 곡인데요. Probably not that many people are familiar, but there is a guitarist named Lee Hyun-suk, one of my favorite guitarists. Probably the most speediest guitarist, 정말 테크니션이자 정말 엄청난 기타리스트이시지만 또 이렇게 좋은 곡도 만든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95년도에 발매한 데뷔 앨범에 수록된 곡인데요. 학창시절이라는 곡으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0: 即将播出中文广播节目《首尔我来了》的重播。
1: 从首尔出发，
2: 聊生活，
1: 聊文化，
2: 也聊我们自己。
1: 这里是
3: 《首尔我来了》。

0: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
1: 天涯放映厅。

Tuesday and so slow.

TBS EFM Non-Stop Music Express。Non-stop Music Express。

TBS EFM Non-Stop Music Express。Non-Stop Music Express。

TBS EFM Non-Stop Music Express。Non-stop Music Express。